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민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군계일학 같은 그런 인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미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스승을 넘어서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정말로 하나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났을 때 처음으로 찾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지요. 사무엘과 상당 기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절대적인 스승이요 마음의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 1절, 25장 1절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백성이 슬퍼하며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입장과 처지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그 사건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짤막하지만 성경은 그 기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사후에 다윗의 바란 생활이 어찌했을까요? 이 사람 다윗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이 좌절이 찾아왔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란 광야에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나발의 인간됨을 몇 가지로 소개하지요. 첫째,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고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약한 자를 무시했고 아랫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가난한 자들과 나눔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였다 그랬지요. 농사일로 말하면 추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으니까 상당한 소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날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하게 문안하지요. 건강을 빕니다. 온 집안이 평강하기를 빌고 당신의 모든 소유가 복받기를 빕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우리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고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당신의 양떼와 종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행을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양떼에서 털을 깎는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이런 요청을 오늘날의 사회 질서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요즘처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치안이 확보되지 못했던 당대의 상황에서 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부대가 나발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다윗 군대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예의를 갖춰서 일정한 보상을 요구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발의 종들도 다윗의 행위, 나발의 종들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아주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엉뚱했죠.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은 아주 정중하게 요구했지만은 나발은 다윗과 그 일행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언사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 주인을 배반하고 집 떠난 자들 아니냐? 내가 어찌 내 귀한 재산을 그 허접한 인간들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확실한 조롱이고 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발의 무례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다윗과 사울 왕의 그 깊은 갈등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로 조롱하고 비하했다라는 것은 나발이 확실하게 사울 왕의 입장을 옹호했고 다윗을 일종의 반란군 왕에 대한 배신자로 생각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지요. 그때도 여전히 사회적 성격으로 부자들, 기득권자들은 확실하게 사울 왕의 지지자였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자들은 사울 왕 그 30년 통치 구조 아래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주변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했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연통한 자 모두가 다윗 밑으로 모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나발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반응을 보고받았던 다윗이 격분했지요. 600명 부하들 가운데서 200명은 가족과 재산을 지켜라. 그리고 400명에게 무장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발과 그 하인들 중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자의 재산을 하나도 손실 없이 지켜주었지 않았느냐. 나발 그 인간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선함이 실로 허상하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들 중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나발이라는 인간이 대먹지 못했다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정중히 요청한 것은 그 시대의 정황과 도덕 기준으로 보면 전혀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그 비인간적이고 배은망덕하고 다윗 일행의 존재 가치를 아주 깔아뭉긴 것에 대한 다윗의 그 불타는 복수심, 그 보복 계획이 온당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잔인하기까지 한 폭력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 신사적이었습니다. 끝까지 비폭력적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나 사이 이 원통함을 알아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울 왕과 나 사이의 유일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다윗,
그 다윗과 오늘 나발에게 행한 다윗의 행위를 비교해 보면 이 다윗의 행위는 너무 잘못되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불의한 사울 왕에 대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적잖은 실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 비겁한 인간성, 그 추악한 인간의 죄성이 다윗에게도 잠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웅 다윗에게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요, 본성이요, 우리들 자신의 현주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시련의 기간이 계속될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풍에 덫을 단 듯 잘 나갈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이처럼 인생의 깊은 수렁, 아니 신앙의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참으로 엉뚱한 곳에서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후면은 다윗 군대는 그 모멸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나발 소아의 종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직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그때 나발을 위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섰는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선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사실상 다윗을 위한 구원투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기들 인생 여정에서 어떤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섭리의 비밀이죠. 나발의 종들은 다윗 군대와 늘 광야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다윗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고하고 악한 주인 나발은 다윗의 정당한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는가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위덩어리처럼 완고한 고집센 주인을 설득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해야겠죠. 그 다급한 상황에서 나발의 종들은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서 직보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사무엘상 25장 14절 17절, 오늘 우리가 성경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오늘 주인에게 문하라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매우 정확한 보고지요. 상황이 지금 다급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떡 200덩어리,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모아가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뭐 엄청난 선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나발에게는 그나마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먹히지 않을 것이고 방해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부대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데 이미 다윗 부대는 400명의 무장군이 나발의 집을 향해서 진군해오고 있었죠.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발 앞에 얼굴을 댔다 그랬어요. 장군님, 나발의 죄를 이 여종에게 돌리소서. 나발은 불량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서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장군님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강론과 같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여걸이 있었을까? 우리 마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29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여가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하게 다윗과 맞짱을 떴습니다. 아마 신앙적으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던 다윗으로서는 그 순간 그토록 사랑스러웠고 그토록 엄숙하게 언약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감동했습니다. 아비가일, 희대의 영웅 다윗을 감동시킨 여인이었지요. 다윗의 그 깊은 신앙적 좌절을 회복시킨 당사자였지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비가일이 참 많이 계십니다. 2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성 장로를 세우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장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가치가 빛을 못 본 것은 아닙니다. 허다한 권사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 교회의 추춧돌 역할을 하신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로로 임직이 되면 장로의 몫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증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장로를 세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을 향한 그 아비가일의 권고를 여러분 깊이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분했던 남자들의 칼끝 앞에서 행한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녀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새롭게 올라오는 이 새로운 세대들의 가능성을 내 딸 가리지 않고 활짝 열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석가나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만천하에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담대한 신앙적 권고를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다윗다움이지요.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곧바로 아비가일에게 그 심장에서 끌어오른 듯한 감사와 축복을 하지요. 25장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발의 죄 때문에 나발의 하인들을 죽이는 것은 죄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범할 뻔했다. 나의 분노 때문에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은 죄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범하기 직전에 있었다. 당신 아비가일이 나를 그 무서운 죄에서 건졌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당신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당신 남편의 불의함을 용납하노라. 그런 다음에 다윗은 다윗의 처소로 돌아갔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있는 곳으로 각각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전공은 산업공학을 했는데 노래를 참 잘해가지고 광주에서 제일 컸던 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대 지휘를 했죠. 박장로의 인생여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좀 무슨 일인지 잘 풀려갑니다. 기이할 정도로 기도 응답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30세 조선대학교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민주화 운동 때문에 한 2년 동안 해직되었던 그 기간만 빼고 다시 복직되어서 조선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금 중앙노동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는 차관급 현역입니다. 50년 동안 제가 이 친구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적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면 그의 신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 순종과 감사. 이것이 제 친구 박예천 장로의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박장로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간증처럼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온 몸으로 보여준 신앙이 바로 감사와 순종, 순종과 감사의 신앙이지요. 아비가일이 온 집안이 몰살당할 그 위기를 그의 신앙과 지혜로 극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소가지 없는 남편 나발은 흥청망청 잔치를 벌리고 그날도 취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그 미련하고 포악한 남편이지만 그 잔치에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밤을 그냥 지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발이 술에서 깨어나자 어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자초지종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400명의 무장병에게 우리 모두가 진멸당할 뻔했다라는 이야기에 그 미련하고 둔한 나발도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날로부터 시름시름 하더니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나발의 사망 원인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장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죽음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가 죽었습니다. 나발이 알고 있던 다윗은 사울의 은혜를 배반한 자, 사울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량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70, 80대 이상 된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김대중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빨갱이. 빨갱이 김대중 외에 그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그가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빨갱이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바로 나발의 다윗에 대한 생각이 그랬을 겁니다. 다윗, 주인을 배반하고 집을 나선 자. 그에게 모인 모든 인생들도 다 똑같은 녀석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발의 죽음은 다윗에 대한 증

기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그 몸통한 나발의 아내로 살았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도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지요. 아비가일의 다윗에 대한 칭송은 그저 단순히 그가 살기 위한 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다윗이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것, 마침내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와 인애가 입맞추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함께 손을 붙잡고 공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아비가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고 이 시대의 아비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지혜롭고 현명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지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아주아주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연히 나발의 모든 재산은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재산으로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될 직전에 유다의 모든 유지들에게 선물을 보낸 그런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윗의 힘을 점점 키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나가야 할 그 긴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던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의 대적이었고 다윗의 달려갈 길은 여전히 멀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보이지 않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권고하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다. 자랑스러운 것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수치스러웠던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붙잡지 못한 푯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푯대를 향하여 이 부르심의
약속을 위하여 오직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반열에 굳게 서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 한두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www.bbnchat.org 다시 한번요. bbnchat.org에 오셔서 저희 상담원들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가 될 텐데요.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또한 찬양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한국 방문 때 제가 참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한 장로님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형제교회가 행복한 부부학교를 시작할 때 오셔서 함께 섬겨주셨던 분이고 우리가 이 건물을 완공하고 입당을 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기념 선물로 나누어 둘 수 있도록 자명종 시계 세트를 선물로 기증해 주셨던 분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이셨던 장로님인데 얼마 전 한 대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회사와 관련이 있는 관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조사 가운데 충격을 받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제가 방문했을 때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건강을 잃자 회사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운영하던 회사는 거의 문을 닫은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믿는 자로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장로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로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합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키셨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났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죠. 잘 이기겠습니다. 물체에 앉아있는 그 장로님을 허그해드리고 나오면서 제 마음은 너무나 이 마음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윌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그냥 앉아계신 장로님을 허그하고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아무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나의 모습, 그런 어떤 목회자의 그런 모습, 네. 이런 것이 마음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잘 돌아가셨죠? 병원에서 최종 진단이 나왔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소식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우리 노예의 한 미국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해서 그래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21살 먹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또 그런가 하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요즘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저로서도 참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병으로 고통하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자녀의 삶에 부부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에 많이들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묻는 질문이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기 민족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유린되었고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아신다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을 누립니까? 왜 악인이 형통을 누립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아니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으며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짓하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고 짓밟고 형통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셋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멸망입니까? 우리의 끝은 멸망입니까? 우리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걸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인가? 그의 간절한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세요.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방종하던 이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을 해.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망을 해. 내 잘못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네.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자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사용하세요. 원하시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매를 드시는 하나님, 왜 그러지 않고서는 돌아서질 않으니까.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왜 악인이 형통을 누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들은 멸망한다. 그들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도구의 역할이 끝나면 그들은 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멸망한다. 여러분, 악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해요. 악인은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우리의 끝은 멸망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 후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희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아직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해요. 절망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소망의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게 하박국이에요. 절망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소망의 찬양으로 마쳐요. 여러분, 우리도 고통 속에 우리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이 상황을 알고나 계신 것입니까? 아신다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고통 가운데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하박국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우리는 고통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장 2절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어요.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는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들어줄, 그리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무 편견 없이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아무런 편견이 없이 진실되게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진실되게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상한 심령을 쏟아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만이 선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제발 기도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듣고자 했던 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꼭 맞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게 말씀하시는, 아무런 편견 없이 가장 진실되게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원하셨는데, 여러분, 비록 오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게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박국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오늘 당하는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아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소망을 굳게 붙잡으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영광 중에 임하실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변하여 찬양하게 될 거예요. 찬양하게 될 거예요. 고통 중에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승리케 하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마지막 세절이에요. 마지막 세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해요. 나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다 잃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은행에 잔고는 없고 다 잃었어요. 그러나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이라는 것이 어딘 겁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높은 곳은 고지예요. 여러분, 고지에 섰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고난, 고통, 상처, 재난,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잠시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끝날 뿐이에요. 사라질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묵상하고

0: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평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눈물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율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랑이 완벽한 본보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비안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JBBN 한국어 방송은 일체 광고 방송 없이 오직 말씀과 찬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영감 있는 말씀들이 모든 청취자분들께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음을 믿으며 아울러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사역을 함께하기 원하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저희 8가지 언어 방송별로 제작되어 있는데 지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함 크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알리는 일을 통해 방송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7번째 시간.

0: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일본은 자기들의 침략 야욕을 위해 철저히 왜곡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시작된 성령운동을 한민족 말살 정책에 사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 당시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린 철저히 냉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많은 선교사들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교사란 명분을 사용했지만 평양에서 일어났던 붕운동 현장의 선교사들은 자국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운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설령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었겠지만 성령운동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 운동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대조선의 영향력이란 것이 극히 적었고 이미 일본에 그 권한을 빼앗긴 후였기에 선교사들을 스파이의 개념으로 보기론 너무 미약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당시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이란 작은 나라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령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였다는 것에 우린 관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니, 그렇다면 제가 염려했던 것들이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염려를 했던 대로입니다.
2: 이런...
3: 설마 했는데 일본이란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정치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가만 보니까 중국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나중에 교회에 큰 해가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너무 그리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아무리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가 맡겠습니까?
2: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만행을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3: 저희들이 거절을 했으니 이제 뭔가 행동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0: 아니, 아무리 성직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토니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거절을 해?
1: 그나저나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 경성에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은...
0: 아니,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죠.
1: 다시 한번 설득을 한다?
0: 어차피 놈들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까? 지들이 우리 앞에 굽신거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1: 하지만 지금 놈들이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개운치가 않아.
0: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시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2: 그래, 우연 일로 외놈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하는겨.
3: 기거이 말이야. 외놈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꼬드기려고 한 거이야.
2: 뭐라고 얘? 꼬드겨 얘? 아, 뭘 말인겨?
3: 외놈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이지.
2: 아이고, 참말로 배알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니,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이? 대체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얘?
4: 도와달라고 한 거이 아니 그 소리? 도와주겠다고 한 거이디.
2: 오셨는겨?
4: 아니, 할 일이 없으면 기도나 하디. 여기서 뭘들 하고 있네.
3: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거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오케 지내는지를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4: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갔소? 기건 하나님께서 알아 하실 거이니까니 네 임자나 걱정하라우요.
2: 참말로 외놈들이 그랬어 얘. 뭘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얘.
4: 아, 기결 내래요. 오케 하네. 외놈들의 속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오케 알겠네.
2: 아이고, 참말로 더러운 놈들. 지금 와서 뭘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지 뭔?
4: 다 교회를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혹수의 무민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네. 자자, 어서 올라가자오. 기도밖에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니.

0: 이렇게 가만 물러설 이들이 아닌데 틀림없이 다시 찾아올 텐데. 아, 이거야 가만 좋디. 어, 가만 좋아.
1: 아이고, 저 장로님 나와 계셨습니까?
0: 아, 예. 기도하고 가는 중이십니까?
1: 예. 걱정이 많으시디요. 우리들이 힘이 되어 드려야 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0: 그런 소리 마시라요.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1: 대체 외놈들의 꿍꿍이 속이 뭡니까?
0: 외놈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대한의 피를 빨아먹고 교회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럼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외놈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리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0: 그렇지요.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1: 그럼 이제 어째입니까?
0: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가디요. 안 그렇습니까?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이솝 우화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매우 영리해 보이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쥐들은 그 고양이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아무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솝은 그 이야기 끝에다가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언제나 잘 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안 되네요 라며 다음 기회에 돕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N 한국방송에서 후원을 독려하는 것은 이 사역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온전한 물질 후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늘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6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2: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았고, 북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무라욧을 낳았고, 무라욧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았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랄이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잇도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레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며,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내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하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스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멧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레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들과 게셀과 그 들과 용무암과 그 들과 베토론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들과 빌르암과 그 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들과 아스타롯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라못과 그 들과 아넴과 그 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호곡과 그 들과 르홉과 그 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들과 함몬과 그 들과 기리아다임과 그 들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들과 다볼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들과 야사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메바앗과 그 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들과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을 주었더라.
1: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수메일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베다와 요엘과 이시와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 한다는 그 보계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면 8만 7천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너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로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소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여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200인이며 이레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찰룸이니 이는 비랄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라세압이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스레스며 스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 레켓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한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람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일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일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레윗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벨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다니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에는 나라니요 서에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낙과 그 향리와 무기또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수이와 부리아여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말겔은 바르사이의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로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스아우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에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무예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여 뽑힌 큰 용사여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복에 들어 계수하면 2만 6천인이었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상 6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 21장 좀 뒷부분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22장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노뱀 사건이었거든요. 이 여덟 번째 마지막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이 나와서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고요.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교훈을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르논 강에 당도하게 됩니다. 21장 13절 말씀을 보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제 그 노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옮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더 진행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또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찬송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희망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게 되는데 할렐루야가 합창으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무라 수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해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하못에 이르렀고 바하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하여 충분하게 물을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우물을 팠으며 백성 가운데 존귀한 자들도 땅을 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귀한 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한때 어울려 노동하는 모습을 대하게 되죠.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찬 행진을 보게 됩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이 말씀은요. 이 21절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도 좋느냐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것인데 시온이 어떻게 해요? 이를 거절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21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을 쳐서 물리치게 하시는 건데요. 33절 봐보세요.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산왕 옥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과 왕과 왕의 자녀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마침내 바산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희망찬 행진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 모압도 대적하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21장으로 넘어가서 22장에는 이 발람의 길, 그 탐심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는 선지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발람은 낯선 이방인인데도 성경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그에 대한 자료가 좀 더 풍부하다면 좀 더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죽음을 보지하고 하나님께 올려갔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 짧게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이 참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수천 명에 달하는데 대개의 경우 성령께서 그들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격을 묘사하는 뭐 몇 가지 그 낱말만 읽을 수밖에 없을 뿐이라고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등장인물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인물은 그나마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 에녹처럼 말이죠.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뭐 벽 더듬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물에서 바늘 찾기 하듯이 뭐 어떤 인물인지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두움은 진면모를 가리워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두운 베일에 가려진 인물들에 대해서는 왜곡되고 비뚤어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물들로는 뭐 가인, 뭐 에서, 삼손, 사울, 압살롬, 그리고 이 사람 발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확신이 사실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기 목사님께서 교훈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을 왜 적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그래요. 이 청년은 나중에 그리스도께 혹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가롯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과연 가롯 유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부분은 가롯 유다는 멸망받은 자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가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 내내 마치 이방인처럼 주님의 주변만 빙빙 맴도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주 예수님 자신 외에는 유다가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했던 데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데마는 처음에는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훗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발람은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가는 발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요상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저자는 그는 아주 영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이는 그가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또 단정짓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렇다면 발람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짓말만 일삼았던 사기꾼이었을까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제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이 장을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람이란 사람을 무가치한 추론에 의거해서 잘못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대하여 뭔가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가의 기록을 제가 읽어볼게요. 6장 5절인데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주의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에게 발람을 잊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면을 우리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기록보다 발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성경의 발람에 대한 기록이 신약성경만도 세 번이 나와요. 이 세 번 다 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발람의 길에 관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배도의 길에서 언급하고 있죠. 유다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예언자였죠. 세상 말로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석한 자였을까요? 발람에 대한 평가하기에 앞서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진짜 수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못된 선지자인데 22장에서 25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죠. 2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완료했죠.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인과 바산 왕 옥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쳐야 할런지, 무엇을 어떻게 할런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려고 이제 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로 6절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두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발람은 당시 모든 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언자였어요.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여서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위치한 자기 땅에 몰아닥칠 이스라엘을 발락은 그 땅에서 내몰아낼 심산이었던 것이죠.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함해 그랬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에게 내려가서 사정을 합니다. 발람은 인기 연예인과 같은 자였어요. 사신들은 신들린 예언자에게 예물을 건네주게 되죠. 발람은 인간의 기륭사를 말해주는 당시 최고의 점쟁이였어요. 발락은 매우 값진 예물을 아주 그 나름대로 사정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장 8절로 가보세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이 대목에서 발람은 마치 하나님의 의중을 진심으로 타진해 보려는 듯 여기서 보인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발람은 마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8절 이후에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상당히 인상적이죠.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어조는 매우 단호합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런데 발람을 보십시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아주 신중하고 정중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일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발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이 집요하게 발람에게 매달립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보리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실제로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다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찾아온 사신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지만 이 사람 발람을 아주 움직이지를 못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돌아앉습니다. 아주 뭐 당신들 그 소원 못 들겠다 하는 거죠. 발람의 말은 그렇게 뭐 이렇게만 본다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아멘하고 싶을 심정이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발람이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그의 말을 분석해 보면 그의 속내가 금방 드러납니다. 발람은 비록 자기에게 금과 은을 가득 채운 집을 준다고 했을지라도 뭐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해도 말끝을 지금 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발람은 속으로 그 조건을 내걸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겁니다. 그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이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하여 또 다른 밤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러하실지라도 주님께 또 뭐랄까요, 좀 더 그 작은 문틈이라도 이렇게 뭐 있는지 거기다 발을 이렇게 슬쩍 디미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비집고 나아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이런 유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을 계시할 만한 빌미이거든요. 그야말로 이거 뭐 정말 웃기는 짬뽕이라고요.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같은 설교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주 설교를 하죠.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설교자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을 했대요. 여보, 조금 전에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나를 청빙했어요. 당신도 알잖소. 그 도시는 아주 그 훨씬 크고 풍요롭고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사람들도 좋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단 말이오. 위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겠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겠소. 그녀가 그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기도하러 위층에 올라갈게요. 그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 그대로 꼼짝 말고 계시오. 이 설교자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옛날 발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는 딴짓을 했던 거죠. 이 목회자도 사실은 가고 싶지만 그건 뭐 다 정한 거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빌미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근데 미국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참새하고 한국 참새하고 제가 다른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참새들은 사람을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참새는 조금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미국 참새들은 밥 먹으면서 밥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팔팔 밑에까지 와요. 참새가. 그래서 아, 미국 참새는 또 이렇게 간도 크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새가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들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고 있고 너희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카락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 신체 중에 많은 이 지체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하찮다면 하찮은 그러한 지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머리카락은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너희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새도 돌보시고 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셀 정도로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무엇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생활이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시고 혹 머리카락이 빠지셔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그 하나님 뜻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머리 없이 사가라고 또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게 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세상 마음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염려가 있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24절을 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참새 얘기하시다가 이번엔 또 까마귀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지금 까마귀 이야기했다가 참새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새들도 돌아보는데 너희들 안 돌아볼까봐 너희들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시죠. 어떠세요? 이런 말씀 자꾸 보니까 좀 희망이 생기고 좀 예 자신감이 생기시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 계실까봐 12장 2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28절까지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혼나도 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시고 들의 풀도 돌보시는데 어찌 나를 안 돌보시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욥기 38장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생활에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시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줘서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있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염려예요. 그거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염려, 두려움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청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도 역시 제자들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곧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고 또 권세자들 앞에 재판도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혹시 사람들에게 끌려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하세요.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사역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은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하고 그냥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제 그거 바라보면서 이 설교 준비를 안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진짜로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참 정성들여 많이 하거든요. 잘 못하는 설교지만 책도 보고 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노트도 이렇게 쓰고.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준비를 안 해요. 진짜로. 노트도 없어요. 그냥 묵상만 생각만 쫙 해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설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깊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은 엄청 길고 주로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설교와 관련해서 적용시킬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관원들 앞에 끌려갑니다. 위협도 당하고 감옥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또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베드로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계집종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6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참 권세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톡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판을 맡은 베스도 총독, 뭐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까지도 거의 예수 믿게끔 설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이분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누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유창하게 말도 하고 그들을 죄수의 신분에서 그 재판장들을 오히려 천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하실 때 나는 이 말을 못해서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전도하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 하면은요, 많이 배웠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들도 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특별히 전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내용상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다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희들 기도 많이 해라. 뭐 전도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아라. 이 한 가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선행을 많이 하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나라. 말씀 안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고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즉 받아들이고 또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도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을 던지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확신이 없는 분들, 또 믿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백 못하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지 구원받고 지옥까지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또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심어주는 것은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우리 주님의 권유 또 어떤 설득을 뿌리친다면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 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계속 역사하실 때는 그걸 뿌리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한 총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가올 심판도 이야기하고 지옥도 전해줬어요. 그때 이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을 했겠죠. 아, 나도 결국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이후에 이 벨릭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벨릭스 총독과 사도 바울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감동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내가 내일도 살고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웃음과 평안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나를 주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사탄의 수하에 붙들려서 사탄에 붙들려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탄의 일인지 들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도들이 전한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 어느 날 교회가 목사가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나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들여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뭐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만 밀어줘도 뭐가 될까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죠? 그럼 왜 웃으시죠? 그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한 성용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화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 아이하고 아빠하고 가세요? 그냥 아빠 친구 가게예요. 그냥 아빠 친구가 아이에게 얘야 이 체리 맛있으니까 너 한 움큼 집어가라고 해서 한 움큼을 집어가라. 애가 안 집어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야 가져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한 움큼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물었어요. 예, 아까 그 아빠 친구가 너에게 한 움큼 집어가라 했을 때 왜 안 집어가고 있었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은 요만한데 아들 손은 이만하니까 10배가 더 받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힘껏 해도 작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한 번에 그냥 5억 6천만 원 물고기 잡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5억 6천만 원 물고기 벌써 기억나고 웃을 수 있잖아요. 딴 거는 다 잊어도 그거는 기억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퍼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사도신경 그 강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꼭 말로만 했어요. 사실은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니고 지금 보면요 6학년인데 설교 시간에 잠아요 지루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땠거나 간에 그랬거나 말거나 간에 일단 알고는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조금만 도와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 또예 뭐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전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밥도 한 그릇 사줘야 되고 차도 한 잔 사줘야 되면 내 돈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VIP 초청 이런 거 아세요? 오 해피데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피데이 전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VIP 정해놓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선물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주고 그러면 미안해서 교회 한번 따라올 거잖아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도하자, 열심히 하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런 전도 프로그램, 총동 전도주일, 초청주일 할 때는 꼭 몇 달 전부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고, 태신자 뭐 정하라 그러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 적어내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릴레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한 두세 주 앞에는요, 전도해서 성공한 사람들 간증을 한 몇 분 부르는 거예요. 전국의 전도왕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전도했더니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 몇 사람 간증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예. 근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거 하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그래 나도 열심히 전도해서 체면이 있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내가 군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체면이 있지. 몇 사람은 데리고 와야지. 영 못 데리고 오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구르트 장사 아줌마 돈 줄 때 교회 오면 돈 주겠다고 그렇게 해래. 신문값 주는데 교회 오면 주겠다고 그래래. 그러면 조금 더 주겠다고. 심지어 택시기사 한 시간 얼마 법니까? 내가 그러면 한 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앉아 점심 제공 5천 원 더 드릴게요. 이걸 노하우로 알려주더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준다. 그래서 전도가 주업이고 직장은 뭐예요? 부업이다. 이 다락방에서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좀 아는 사람 중에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했느냐 하니까 부산에 그 사마고문가 하는 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 취직을 해가지고 다락방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1년인가 2년인가 휴학하고 다락방을 개척한 거죠. 그 다락방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부산에 제부 큰 교회 다락방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히 전도라는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된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이런 식의 성공 간증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요? 그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의 일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복 줄게.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이 그러한 거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1절을 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죠? 지난주 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참 그거 다 마귀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래서 천국 열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어요. 또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흔들려요. 시몬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 불렀잖아요. 그 시몬은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가 배신할지라도 돌이키지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너가 돌이키게 되면 그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게 교회를 맡은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맡아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 안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합니다. 이러면 날 따라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그 맡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나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이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사탄의 수하에 붙들려서 사탄에 붙들려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탄의 일인지 들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도들이 전한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 어느 날 교회가 목사가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이걸 잘하세요, 저걸 잘하세요, 하나님을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복주입니다. 그런 간증들 전국에 모으면 수백 개 나올 거예요. 그거 적절히 써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주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사탄의 일, 사람 일을 한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몇천 명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교 일을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근능을 했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 찬양대도 했는데요. 이러면 찬양대도 좀 집중을 하거든요. 나 찬양대도 이 더운데 가운도 안 벗고 말이죠. 찬양대도 했는데요. 그래 찬양대도 니 왜 했니? 정말 너 날 사랑해서 찬양했니? 정말로 너 날 사랑해서 앉아 있었던 거니? 왜 앉아 있었는데? 물으실 거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일로 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감동받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네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뭔지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십시오. 아, 21절.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을 받죠. 그러고 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비로소는 왜 이때로부터가 나와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무슨 고백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나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제3일 만에 살아나라야 한다는 그 말씀을 비로소 나타내신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니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는데도 이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고난 후에 승리가 오니까. 그러니까 고난 정도는 생각했지만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제3일에 살인한다고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부활은 알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부활을 알지만 예수님이 부활임의 생명을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모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데 3일 만에 자기들 눈앞에서 3일이면 자기 눈앞에 보일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고난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혀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수천 년이라고 해도 되죠. 수백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만 해도 400년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아무 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함에도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오기를 수백 년을 기다려왔거든요. 그럼 그 메시아가 오면 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건 이해가 돼요. 뭐 고난 후에 승리하면 되니까요. 고진감내가 되면 되니까요. 근데 고난받고 죽어버린대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부활해도 못 믿더라니까. 보고도 못 믿어요. 물론 보니까 할 수 없이 믿었지만, 그러나 성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평행구절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서 고난받고 수리해주고 3일을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 예언한 거라는 거죠.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의 죽으심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도. 단 하나도. 왜요?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육적 유대인들이에요. 육적 유대인들. 우리가 모퉁이돌 선교에 뭐 작게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퉁이돌 선교에 목사님 한 분은 그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선교 보고가 와요. 뭐 중국이나 또는 북한에 성경 배달하는 소식도 전해주고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 갑니다. 그 신약 성경 보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팀이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서 전도지를 꽂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연락처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 연락처가 와서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관심 있어서 만나는 그런 식의 전도인데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한 거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들을 보는 언어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딱 가서 전도지 꽂고 도망가고 전도지 꽂고 도망가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메시아 그 만화 메시아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옛날에 한 선물한 적도 있는데 만화 메시아 그걸 아이들에게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볼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준 거예요. 부모가 그걸 보고 그 사람 만화책 준 사람 잡으러 온 거예요. 감히 예수가 메시아라니 잡혀가지고 혼이 나고 잘못했어도 하고 도망왔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그러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건 베드로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비로소 신앙 고백했는데도 내가 고난받고 십자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이 메시아는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고난받는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뿌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뿌들고 항변하게 마땅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는 제자들 마음도 메시아가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자리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꿈에도 고난과 죽음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3에 살아난다는 거 이거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죠.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지 않게 없어서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을 처음부터 하면 누가 따라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아까 전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도는 사람 꼬시는 기술로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그게 전도인데 그런 전도를 안 하고 사람 꼬시는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게. 그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죠. 아직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아 베드로는 주님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말리는데 제자도 제자로서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의 일 이꼴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일이에요. 오늘날 72억의 인구 또 늘어서 인구가 72억의 인구가 다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사람의 뜻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무슨 일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사탄의 일로 여러분도 과연 믿고 사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을 여러분 사탄의 일로 믿고 살겠어요? 유엔의 아주 평화로운 정책 결정을 사탄의 일로 믿겠어요? 이화여대에 단과대학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죠. 그러면 학생들이 왜 단과대 설립하는 것을 이화여대생들이 말릴까요? 자기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대학교에서는? 아니, 사회 진출한 어떤 여성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이화여대 정신에 합당하다 하고 학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그 30억 수익 때문에 단과대를 설립하느냐 하고 막 학교하고 학생들은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 이랬습니다. 둘 다 지 욕심이죠. 그죠? 자, 둘 다 자기 욕심이에요. 학교나 학생이나. 이게 세상이래요. 사들을 배치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익이냐 아니냐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그 어린이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난 세 사람 난 세 사람 세 사람이 뭐예요? 내 생각 노 내 기준 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어둠의 근세 잡은 자 이 공중 근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배에서부터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어떤 예수 믿고 싶어요? 고난받고 죽는 예수? 노! No. 나 그런 예수 믿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서 나를 세워서 잘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 믿어야죠.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일이에요. 근데 사탄의 일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꾸역꾸역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 헌숙 선교사는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진짜로 거듭나고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1%를 본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저는 정말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고 왔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보냈는데요. 온전한 사랑. 정말 좋았어요. 물론 뭐 제가 다 받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분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1초가 아깝대요. 성경 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시간이 1초가 아깝대요.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좋았대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요. 얼마나 성경인지. 이 성경책이 느들느들 해가지고 이게 인쇄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이게 희미해서 안 보일 정도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지금 다시 오기를 정말 간절히 삼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제가 어제 아랫게 그 책을 받았는데요.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회 준비할 그 책 보고 내가 어제 저녁에도 좋아서 집에 가서 읽다가 그거 두고 왔는데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함이 절절히 절절히 묻어나요. 뭐 신앙적으로 정리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 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우리 수련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주일에 테레비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물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요. 참 감사해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비교는 안 돼요. 텔레비를 그럼 텔레비 안 보는 딴 시간 동안 성경 보는 지금 비교는 안 돼서 단 한 명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요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많다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진짜로 우리가 거듭났나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젖을 사모하거든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젖을 빠는 게 본능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말씀 전할 때 제가 40분, 3번 했거든요. 물론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고함 질렀거든요. 잠시 한 30분 아주 조용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왜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때로는요 너무 말씀 안 들어 화가 나요. 그때 제가 우리 어제 교사들한테 문자 다 보냈어요. 교사들하고 수고하신 분들한테 문자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땀 흘리는 정말 아이들 맡아서 하는 교사들 수고해요. 근데 그 교사들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말씀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그 마음을 아세요? 일방적으로 용서해놓고 일방적으로 사랑해놓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 우리 교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 있는 아이들 있을까요? 물론 몇 명은 성품적으로 그런지 말씀 잘 듣는 아이가 몇 명은 있어요. 내가 누구 집 아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와서 한다고 하는 일 다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교회 와서도 사탄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쫓겨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다민족, 다문화권의 여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일본인 청취자도 있고요. BBN을 청취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헝거리, 러시아인, 그리고 중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도 다른 언어 방송을 한번 들어보면서 다른 문화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민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고민관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신약교회 정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날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약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강의는 다 잊어도 좋으니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은서가 그거를 듣고 그거를 외워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신약교회의 저도 봐야 되잖아요. 신약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이거를 외웠다면 저희 교회는 뭐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꿈솔교회 화이팅, 일본 목장 화이팅, 빈들스쿨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요 말은 이제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새 교회의 5부에 나오는 그런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정교회에 대한 설명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목을 했고요.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교 회복 운동이었고 그리스도교회의 본래적인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에서 떠나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적인 제도와 공적 사상 등과 같은 비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근본의 기독교 혹은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요게 그냥 한 줄이 한 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한 줄,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해 보려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다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고요.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신약교회 회복운동이 바로 가정교회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요 목장입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만들어질 당시에 큰 교회를 형성한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성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세워진 건물 중심에 성직자 중심에 그런 신약교회의 처음 그 정신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313년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것을 1500년 그때 17년에 마틴 루트에 의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있던 그 운동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신약 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대로 우리가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가정교회의 정신을 고수하라 입니다. 월화수목금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부와 조금 6부의 내용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이 책을 거의 다 다루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구입하시고 꼭 소장하셔서 이 책을 꼭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도 늘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2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목장이에요. 이제 12과에서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 이거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목장 모임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외부 사람들이 파고들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고 그들이 목장 안에 들어온 거고 우린 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가정교회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 으로 그렇게 끝내야 되는 겁니다. 목장 VIP 근황을 보고 받고 서로 어떻게 VIP 어떻게 교제했는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그렇게 그런 보고를 받고 선교사와 VIP를 위한 기도로 맞춰야 하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항상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되고요. VIP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것은 목장과 교회에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상급을 나누어 받는 기회에 목장과 교회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나누어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 장면을 요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기다 이제 PPT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선교사님들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나온 10년 동안에 그냥 필리핀 바기오에서 한인 목회를 하며 또 그냥 디아스포라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겐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께 받을 큰 상급이 있군요. 그래도 제가 10여 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그냥 헛되게 지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군요 하고 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과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나누어 받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챕터 13입니다.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교회 성장의 기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테레사 수녀님 인도 콜카타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을 세워서 죽어가는 거리의 사람들을 평생 돌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류 평화에 기여한 것은 별로 없고 고용과 기부금을 통해 사회에 유익을 주는 대기업들보다도 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그런 빈정대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린 자꾸 성공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에 우리의 마음에 유혹받고 미혹되어서 그것에 성공하는 것에 뭔가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휘둘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충성, 신실함, 약속을 지켜냄, 이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테레사 수녀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급성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은 일어나야 하고 깨어진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며 교인들의 삶의 순종과 섬김이 배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급성장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구원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교인들의 삶에 순종과 섬김이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본질이 회복된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급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는 본질의 회복에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에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를 외면하시지 않고 충성되이 섬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게 당시 로마 시민이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뭔가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 그 정신 그대로 그곳에서 해보려고 노력했을 때 로마 시민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이 돼서 콘스탄틴 대제가 마침내는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급성장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챕터 14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을 전수하라 라는 거고요.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밑전 신공 기억하십니까? 밑전 신공 뭐 밑자의 본전 이런 건 아닙니다. 밑전 신공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공유하라 입니다.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공유하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것, 신앙을 공유하는 것, 이건 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목장, 가정교회가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진행합니다. 전수되지 않는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수되지 않았어요. 신앙이 온전하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휴스턴 서울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목장 사역이 1순위, 신앙 전수를 위한 어린이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이죠, 2순위, 그리고 다른 사역은 똑같이 3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이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 성가대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두 말 없이 허락했고 주일학교 교사가 목자 목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성가대보다 어린이 사역이, 어린이 사역보다는 목장 사역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갔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신앙을 전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만 뭐 예솔, 꿈솔, 청솔 여기에만 모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전수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주도하고 교회의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자는 부모를 돕는 것을 사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은 그 목장 모임 하는 것을 보고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아 지금 목장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흘러가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려면 청소년 어린이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작년 목회도 담임 목사가 오래 있어야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 어린이 목회자들도 장기적으로 사역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려면 청소년 어린이 사역자들이 정말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어린이 에게 신앙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청소년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배려가 필요한데 그 배려의 첫 번째 그것은 청소년 어린이 목회자들도 장기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나 또 교회는 장기적으로 이 목회자들이 예솔과 꿈솔과 청솔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윤택하지는 않더라도 쪼들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역에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하나 배려는 무엇이냐면 동역자로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돕는 자, 그냥 뭔가 일을 시키면 그냥 하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함께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공시켜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솔, 꿈솔, 청솔을 맡고 계시는 그 목회자들의 그 삶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냥 거쳐가는 부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한번 경험을 쌓고 또 한 단계 높아져서 다른 부서 가서 그냥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부서를 쌓다가 다른 교회 좋은 자리 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정말 아, 이 목회 내가 어린이 사역이면 어린이 사역 청소년이면 청소년 사역에 내가 그냥 목숨을 걸겠다 정말 이곳으로 나는 내 평생 사명을 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계속 배려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전수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에게 배려하고 동역자로 삼을 때에 비로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챕터 15입니다. 전부를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된다. 이게 마지막 관대요. 신약 교회의 회복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신약 교회의 회복을 한다는 건 지금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고요. 그냥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성공시키자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신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지 않게 우리가 살았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돌리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가정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는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소원하시는 것, 아 그거 내가 들어드리지. 딴 사람들은 다 못해도 내가 그거 해야지.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교회에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그 사역에 감당해야지 라고 그러한 자부심이 있고 그 버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선서울교회도 내외 둘만 모일 정도로 극도의 침체를 겪던 목장이
목장의 목자 목녀가 VIP를 품고 기도하면서 오래 버티더니 어느 순간에 목장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 분가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극도의 침체를 겪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놓치지 않았었던 건 뭐냐면 목자 목녀님이 VIP를 놓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틴 거예요. 둘만 있든지 뭐 셋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버틴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순간에 목장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분가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내일 오실 심현춘 목사님 심호하시는 천안 아산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끝나고 다 같이 그냥 목장별로 식사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서울교회가 당연한 것처럼 천안 아산 제자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죠. 근데 너무 열심히 했던 이 목자 목녀님이 다 떠나가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님이 거기에 앉아서 먹기에는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먹고 가버렸대요. 그런데 목녀님이 전화하는 거죠. 와서 밥 먹자고. 그냥 와서 여기서 우리가 먹자. 지금 또 이런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 붙여주시면 또 앉아서 같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있자 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또 그 자리에 또 꾸역꾸역꾸역 버티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대요. 옆에서 뭐 다른 목장에서 뭐 대단한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냥 그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걸 견디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죠. 중요한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VIP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 VIP 보내주셔야죠. 내 그러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교회 그대로 내가 계속 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하나님 이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가정교회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목장에 모근이 많은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인원이 많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적으면 그냥 그 자존감이 확 무너져버리고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그건 우리가 충성되는 거고 신실함이고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냥 삶을 우리는 살아내면 돼요. 박교회는 여섯 개 교회가 때로는 뭐 다섯 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할 때가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1년에도 뭐 한 세네 번은 계속해서 그렇게 연합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있었고 그냥 조금 또 열악한 교회가 있었고 정말 안 되는 교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연합 집회를 딱 하게 되면 그게 딱 눈에 들어와요. 아, 저기 교회 많이 왔구나. 우리 성도님 왜 안 오시지? 왜 우리 장로님 안 오시지? 막 그게 창피해져요. 그 자리 있기가 정말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와 많이 데려왔으니까 정말 나는 정말 대단하게 잘하고 있는 목사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지 않고 정말 영혼이 구원돼서 한 명이라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오래 버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냥 원칙을 지키며 오롯이 버티는 일이 그냥 숙제예요. 그걸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신약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자부심에서 온다는 거죠. 그냥 그 백장이에요. 그냥 내가 가정교회를 하다가 가난해지든지 가정교회를 하다가 정말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날지라도 정말 주님이 순교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배짱으로 버틴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요. 이제 일반적인 교회가 전환을 하고 이제 교회 목자 목녀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1년 2년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너무 잘하신대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그냥 서로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만하겠다고 막 아우성을 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휴스턴 교회는 20년 동안에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최영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 30년 됐잖아요. 이제 작년에 30주년 그렇게 하고 지금 31년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때 그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에게는 목장 사역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목녀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목장 사역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사람들, 무엇이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뛰는 사람과 전부로 여기고 뛰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 뛰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목장에 쏟는 열정, 시간, 에너지, 기도, 마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에게는 목장 사역은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라고 표현해요.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휴스턴 서울교회의 모든 목장이 다 잘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영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잘 되는 목장 3분의 1, 그럭저럭 현상 유지에 그치는 목장이 3분의 1, 침체 상태인 목장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목장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목자 목녀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잘 되고 3분의 1은 그럭저럭, 3분의 1은 침체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3분의 1 잘 되는 그 목자 목녀님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3분의 1 침체되어 있는 그 목자 목녀님도 동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사역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목장을 돌본다고 해서 가정이나 직장을 내팽겨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기는 너무 잘 되니까 아, 목장 사역만 다 하시나 보죠. 가정과 직장은 뭐 다 그냥 등지고 사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가보고 거기서 같이 목자 목녀님들이 함께 뭐 저희를 만나주고 집으로도 모셔주고 막 함께 하시지만 그러고 보면 정말 보여지는 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냥 자신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장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을 돌본다고 해서 가정이나 직장을 다 내팽개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가정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목장, 이 가정교회, 이 사역의 그냥 삶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온전한 그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목요일날 그냥 야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냥 끝까지 그리고 모든 걸 다 채우고 목요일날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만 돌보다가 흔적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목자 목녀가 되어 이웃의 운명을 바꾸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엄청난 특권에 감사하며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전부로 여기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와 우리 가족만 돌보다가 흔적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잘 살다가 간 누구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그의 가족은 정말 좋았더라, 그의 가족은 정말 행복했더라, 그의 가족의 삶은 정말 윤택했더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목자 목녀가 되어서 이웃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보고, 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을 살면, 아, 그 다음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거를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에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던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봤죠.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었냐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막 소리쳤었던 사람, 그때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런데 지금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고, 그 주인공이 베드로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베드로의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극도로 단순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나가서 내려서 잡아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애를 썼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니 그 명령 받아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전부예요.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게 그냥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말씀대로의 삶이었고,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그대로 하니 이겁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깃대가 걸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찢어질 지경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버티시다 보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2008년도에요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에 4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 19세 된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청년이 함께 참석을 했죠.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에크발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이 시합에 참석을 해서 1시간 9분 43초로 21위를 했습니다. 4만 명 중에 21위였어요. 그 다음에 같은 경기에는 9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스웨덴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보시면 보 앞에 불 꺼주시고요. 지금 이 청년이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2km 지점까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설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km가 넘는 거리 동안 계속 설사를 했대요. 계속 설사를. 앞장 다시 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저 뒤에 사람들 보시는 거 보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지금 19살 청년이 그냥 계속해서 설사를 하면서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1위를 했습니다. 4만 명 중이에요. 이 사진이 세상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 모임집에 단골 손님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 창피한 사진이죠.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자가 이 에크발이라는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체 왜 레이스를 관두고 씻으러 갈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 발이라는 청

0: 청년이 대답합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한번 멈추면 또 멈추게 돼요. 그러면 또 멈추기가 쉽다는 겁니다. 계속 타협하다 보면요, 또 타협하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을 열지 않기 시작하면 또 열지 않게 되는 건 쉽습니다. 내가 목장 모임 참석하지 않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가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는 것도 습관이고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꾸 미루는 것도 습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관에 밀려서 습관에 밀려서 타협하다가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사역, 그 목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습관이 되고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냥 아 우리 가정, 아 내 삶 정말 괜찮은 삶이었어, 그냥 돌아보니 그래도 괜찮았어, 난 그래도 나았어 라고 하는 그냥 그저 그런 삶으로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고요, 제2의 종교 개혁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거나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 가운데 버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열매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른 대단한 어떠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바기오라는 그 삶이, 10년이라는 삶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부르신 곳이 거기였어요. 저한테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을 말씀하시지를 않았고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버티다가 또 다른 길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죠. 저는 저대로 그렇게 또 버팁니다. 이곳에서도 또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저는 버틸 뿐이에요. 그냥 가정교회를 이어가는 건 정말 감사한 거죠. 올로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시작해 주신 건 전 너무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저희 시작했거든요. 요 에크발은 2008년도래요. 여하튼 그 비슷한 숫자만 봐도 좋아요. 2009년에 시작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정교회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저 교회 참 잘 되는데 뭐하지? 하고 가서 갖고 와요. 저쪽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거 가지고 와요. 뭔가 계속되어지는 갈증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이 있어요. 그냥 혼자 스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나 뭐 어떤 것들 뭐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전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래서 저도 조금 무리될 정도로 제 삶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요. 요번에 새겹줄 금식 새벽 기도회 제가 5일을 준비하는데 이틀은 밤을 샜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아직도 밤을 샐 수 있구나. 10년 동안은 이제 아, 10년이 아니라 이제 초반에는 바교에서 처음 다니는 목회할 때는 거의 뭐 밤새는 게 일이었어요. 그냥 토요일날 밤새는 건 그냥 일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새소리와 함께 그냥 주일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아, 안 되겠다, 힘들다, 이제 안 되겠다, 자야지 이랬는데 그 새벽 기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는 이틀을 꼬박 샜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저대로 가요. 저는 저대로 가정교회 지키겠다고 이 정신 그대로 흘려보내겠다고 전 노력합니다. 그럼 목자님은 목자님대로, 목녀님은 목녀님대로, 부목자님들은 부목자님대로, 모건분들은 모건분대로 함께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로 버티고 정말 나는 가장 같이 있는 일에 지금 있으니 그게 가장 좋아서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할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냥 VIP 위에서 그냥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VIP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요. 그렇게 버틴다면 우리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인생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고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 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2: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헤럴드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대 시절 그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호히 그릇된 길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1: 헤럴드, 내가 아버지를 위해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래?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신 비디오 게임을 사준다고 약속하마. 알겠지? 자, 가서 내 엄마에게 엘라베마에 계시는 애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 그리고 내 엄마 보고 아버지와 이혼하게끔 말을 유도해. 그런 다음엔 내 엄마가 직접 이혼서류에 사인을 하게 하고. 알겠지? 내 엄마는 내 말이라면 들을 거야, 헤럴드.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비디오 게임은 내 거다.
2: 아, 여기가 엘리베마구나. 12월인데도 따뜻하네.
3: 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2: 나도야. 더 이상 매질도 당하지 않을 거고.
3: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어. 진짜 문제는 다른 거라고.
2: 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메리로. 어? 아, 저기 차가 한 대 온다. 외할머니가 아니네. 메리 이모신데?
3: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기셨다.
2: 두 분은 쌍둥이야, 바보.
4: 너희, 여기는 어쩐 일이야?
2: 아, 아버지가 저희를 보내셨어요.
4: 왜? 무슨 일이 있니?
3: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엄마와 이혼하셨어요. 가구와 집도 모두 그대로 차지하시고 엄마에겐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2: 엄마는 어떻게 싸울지 모르셨어요. 이모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신지 아시잖아요.
4: 아우, 이 더럽고 비겁한 인간. 아우, 네 엄마가 위자료라도 받으면 좋을 텐데.
2: 아버지가 엄마에게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엄마가 얻으신 건 메리로와 헤럴드에 대한 양육비가 전부예요. 저는 양육비를 받기엔 너무 나이가 많대요.
4: 몹쓸놈 같으니. 네 엄마가 애초에 그런 놈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아,
2: 그런데 외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4: 병원에 계셔. 심장발작을 일으키셨단다.
0: 이 가족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방송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헤럴드라는 가명을 쓰는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5: 저희는 기독교인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와는 거리가 멀었죠. 비록 아버지가 우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셨음에도 우리 집안은 사악함이 지배했습니다. 당시엔 우리가 어려서 그 사실을 몰랐지만 어머니는 10대 시절에 겪으신 폭행 후유증으로 정신분열병을 얻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목소리로 당신 자신과 대화를 하셨다가도 가끔씩은 주체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르며 발작 상태에 들어가셨죠. 그러나 어머니는 한 번도 폭력적이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러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두 누나가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면 늘 때리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누나들은 7살, 9살이었는데 아버지는 누나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셨죠. 그리고 제가 8살 때쯤부터는 외도를 하셨습니다.
3: 우리 어디 가는 길이야?
2: 가게에. 아버지가 거기서 한 시간 동안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어.
3: 또 그 여자랑 같이 있구나.
2: 그래도 그동안만큼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잖아.
3: 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2: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셔.
3: 엄마는 엄마만의 세상에 계시잖아. 언니, 이젠 언니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멀리 달아나버리면 안 될까? 그래서 당국에 신고해버려.
2: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엄마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말할 거고. 그럼 우린 모두 고아원에 보내줄 텐데.
3: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더 나을걸.
2: 엄마는 일도 운전도 못해서. 그러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게.
3: 엘라바마에 가족이 계시잖아.
2: 아버지는 엄마가 외가에 전화도 한 통 못하시게 하시는데.
3: 어쩌리.
2: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아직은 네 아버지야.
5: 제가 10살이 될 무렵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가 먼저 이혼을 언급하도록 유도하게 시켰습니다. 결국 우리가 외할머니가 계신 엘라바마로 떠나게 됐을 때 저는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죠.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어도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우리는 외할머니 댁에서 6개월간 살다가 외따로 떨어진 트레일러로 보내졌습니다.
2: 여기 먹을 거 사왔어.
3: 메디 이모는?
2: 이모는 댁으로 가셨어. 나도 이제 이모에게 가게까지 태워대달라고 부탁하는 거 싫어. 아, 어서 빨리 이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야지. 지긋지긋하다. 난 오하이오로 다시 돌아갈래.
3: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언니를 어떻게 대할지 잘 알잖아.
2: 나도 이젠 아버지를 막을 정도로 나이 먹었어.
5: 큰 누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년간은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외지인이었던 우리는 친구 하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했고 작은 누나는 우울증으로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한 분이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죠.
6: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8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고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에 빠진 상태로 놔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불신앙을 버리시고 지금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7: 무슨 좋은 소식이냐?
8: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아버지.
7: 잘했구나, 헤럴드.
8: 아버지도 아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도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애도 구원을 받았어요.
7: 잘했다.
8: 이거 아세요, 아버지? 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목사가 되고 싶어요.
7: 목사가 되면 돈을 못 벌어. 그 대신 변호사가 되도록 해.
5: 저는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제 기대를 무참히 짓뭉개 놓으셨죠. 그동안 작은 누나는 여전히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나는 자신의 비참함을 끝내기 위해 제가 보는 앞에서 약 한 통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서 누나는 살아났습니다. 그 후 작은 누나는 다 포기하고 오하이오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저만 남겨졌죠. 우리는 아버지가 매주 보내시는 15달러의 의지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장 의지했던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메디 이모 외에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9: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이모.
9: 어, 그래. 원하는 게 뭐니, 헤럴드?
8: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9: 아, 내가 2주 전에 가게에 데려왔잖아. 그때 먹을 걸 좀 많이 사오지 그랬니?
8: 집세를 낼 돈을 좀 남겨둬야 했거든요.
9: 너 그 돈으로 집세까지 내는 거니? 그래 알았다. 그럼 먹을 것을 사러 같이 가자. 돈은 좀 있어?
8: 네. 오늘 아버지가 보내주신 수표가 왔어요.
9: 다행이네. 그래도 그 인간 그 정도는 하고 있네.
5: 그때 제 나이는 10살이었고 엄마와 저를 위한 모든 결정은 다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갔고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도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의 씨앗은 방치라는 바위 위에 떨어져 시들어갔죠. 저는 자주 학교에 결석했고 그때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되면 오하이오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지냈죠.
3: 넌 새엄마 마음에 드니?
8: 아니. 새엄마 아들들은 모든 걸 먹어치우게 두면서 난 못하게 해. 새엄마는 날 미워해. 그리고 아버진 너무 바쁘셔서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시고.
3: 아버지가 늘 그렇지 뭐. 항상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웃사람들 돕는 일은 앞장서니까. 위선자 같으니. 난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거야.
8: 그래도 아버지가 가끔씩은 나에게 술도 주셔.
3: 넌 아버지가 편애하는 자식이었어. 나랑 엄마는 때리셔도 넌 한 번도 손댄 적 없었잖아.
8: 그런데 누나, 내가 어렸을 때 누나가 나를 목 조르려 했던 거 기억나?
3: 난 그냥 장난친 거였어.
8: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가 장미꽃밭 주변에서 놀았던 때는 기억나? 누나가 내 팔을 붙잡고 빙빙 돌렸다가 확 놓아버렸잖아.
3: 그건 네가 혼날 짓을 해서 그런 거지.
5: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라밤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함께 양조장에 가서 맥주를 훔칠 정도로 제 영이 타락했죠.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선 전혀 몰랐습니다.
7: 여보세요?
8: 아버지, 저예요. 저 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돼요?
7: 안 된다, 헤럴드. 네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어.
8: 12살이 되면 판사에게 부탁해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대요.
7: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다. 근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8: 트레일러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사방으로 나오길래 수리공을 불렀는데 그 아저씨는 술에 잔뜩 취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같이 온 조수는 엄마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내쫓았죠. 저 가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요.
7: 그렇게 하면 나도 양육비를 절약할 수가 있지.
5: 아버지와 함께 살던 처음 2년간은 힘들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가 함께 사는 걸 원망하고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4살이 되자 면허를 따서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새어머니의 통제를 벗어났답니다. 저는 장발에 검은 가죽옷, 그리고 숙취 상태로 학교에 갔지만 성적은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 선생님에게 정면 도전을 했죠.
10: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 된 거야.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헤럴드?
11: 선생님, 성경에는 지구가 젊다고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써 있어요.
10: 그 첫 줄은 사실이 아니야. 우리는 성경이 쓰인 후 훨씬 뒤에 우리가 사는 행성의 이름을 지었어. 그러니 그 번역은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야.
11: 하워드 선생님, 언젠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선생님은 지금 부인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그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신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걸요?
5: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저를 지목해 제가 중요 이론을 잘 알고 있는지 일부러 물어보셨지만 저는 다 대답을 했고 심지어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인정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절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여달라는 말조차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쯤 큰 누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2: 오늘 엄마와 통화했어.
8: 엄마는 어떻게 지내셔?
2: 우리 모두가 보고 싶으시대. 상태는 뭐 그대로시고.
8: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두 분이 결혼하셨을 때 삼촌들이랑 고모들이 엄마를 괴롭히고 구박하셨대. 그래서 엄마 상태가 더 악화되신 거래.
2: 어떻게?
8: 아버지가 군대에 1년 더 계셔야 해서 어머니는 친가 어른들과 오하이오에 사셨는데 큰 누나가 태어난 후 어른들이 가장 좋아했던 농담이 누나를 숨기고 대신 아기 인형을 엄마에게 주라는 말이었대.
2: 어쩜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지?
8: 나중에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아신 후에 불같이 화를 내셨대. 그래서 아버지가 큰 누나와 엄마를 데리고 다시 엘러범으로 오신 거래.
2: 그땐 아마도 아버지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셨나 보다. 딱 한 번이지만. 아버진 네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집 청소와 요리, 너를 키우는 일까지 시키셨어. 그때 난 겨우 9살이었는데.
8: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잖아. 아이들을 키우는데 좋은 훈련을 받은 거라고.
2: 너 꼭 아버지를 닮았구나. 너 아직도 교회에 다니니?
8: 아니. 다녀야 하는데 안 가고 있어.
2: 적어도 넌 아버지처럼 위선자는 아니네.
5: 저는 사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정욕의 마귀에 넘겨주었고 그러면서도 구원을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술과 그릇된 친구들은 저를 더욱 깊은 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여름방학 때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12: 너 또 밖에 나가니, 헤럴드?
8: 네,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요.
12: 어디 갔는데?
8: 파나마 시티에 있는 해변에요.
12: 아니, 플로리다까지? 그 먼 길을 가겠다고?
8: 차로 운전해서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려요, 엄마. 내일 밤에 돌아올게요.
12: 아, 조심하렴, 헤럴드. 내가 알기로는 거기 밖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
5: 어머니는 제가 그 나쁜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우리는 여자들을 유혹해 파나마 시티에 갔고 그 여자들이 모텔에서 함께 밤을 지내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자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질투심에 불탄 나머지 제 친구인 테리를 거의 죽음에까지 몰고 갔습니다. 테리가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자 우리는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리고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죠.
8: 오, 하나님, 제발 테리를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가 잘못 살아오고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셨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그를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5: 기적처럼 테리는 무사히 살아났고 폭행당한 일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다음에 엘라바마에 갔을 때는 전보다 더 사악한 생활을 이어갔죠. 우리는 차량들을 부수고 흥청망청 술을 마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밤엔 경찰차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안에 있는 권총을 훔쳤죠. 보안관이 우리를 뒤쫓아오자 저는 곧장 오하이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13: 헤럴드! 경찰들이 왔다.
14: 아, 원하는 게 뭐래요?
13: 얼른 나와!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한 체포 영장을 갖고 왔어.
14: 왜요?
13: 네가 엘라바마에서 형사의 권총을 훔쳤다고 하던데. 경찰이 너를 인도해서 성인 자격으로 재판에 붙일 거란다.
5: 저는 미리 권총을 매형에게 주었기 때문에 형사들은 제 차 안에서 다른 물건들만 발견했습니다. 저는 엘라바마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함정에 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유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연행되어 갈 때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5: 아버지, 절 보석으로 빼주실 순 없어요?
1: 아니, 난 경찰들이 널 엘레베마로 데려가게 할 거다.
15: 제발요, 아버지. 전에 새어머니 자식들이 경찰에 잡혔을 땐 보석으로 빼내주셨잖아요.
1: 이건 다른 문제야.
15: 어떡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1: 경찰의 권총을 훔치다니. 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15: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전 교도소에 가기 싫어요.
1: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국선 변호사를 쓰든가. 혹은 내가 스스로 변론해. 난 상관 안 할 거니까.
5: 큰 누나가 아버지께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권총을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변호사는 제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서 법정에서 자비를 구하라고 말했죠. 징역을 살게 된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요 이 감옥에서 저를 나오게 해주신다면 저 날마다 성경을 읽을게요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절 도와주세요
0: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는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지들이 쌓였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달이 30억 년 이상 오래됐다고 여겼으므로 달 표면에는 45m 이상의 부드러운 먼지들이 쌓여 있을 거고 우주선이 착륙한다면 그 먼지 속으로 가라앉아 파묻혀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드러운 먼지 위에서 기계를 지탱할 수 있는 큰 보호대를 달아 달 착륙선을 설계했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미국 국기를 꽂을 만큼의 먼지도 없었습니다. 바위로 고여 깃대를 세웠을 정도니까요. 창조론자들은 달에 먼지가 쌓인 건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불과하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마음 상태인 속모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진정으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4: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영분별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그 영이 어느 영인지, 진리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영인지,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영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옷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한테 당부를 합니다. 여기 옷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미국에 들어가면 좋은 옷 사줄 테니까 여기서 사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외출했다 들어와 보니까 사모님이 비싼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냥 구경만 하러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입어만 보려고 입었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 옷, 당신 입은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가르친 게 있잖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뒤에서 봐도 예쁜데요? 그 옷은 사모님 거예요. 그래서 샀다고 그러는데, 이 알아도 당하는데, 그죠? 모르면 얼마나 더 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하나님께 속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아니에요.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가 둘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이 자꾸 이 한 번 정욕을 통해서 어떤 쾌락을 느끼게 되면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자꾸 보게 만들고 학습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걸 자꾸 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뭐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도들끼리 정말 겸손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내 잘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늘 겸손하고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되게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이게 성령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영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때려볼까요?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시인 여부이다. 아무리 가르침이 뛰어나도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에 대해서 저들이 부인한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이단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영, 사탄의 하수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거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나오지요. 여기 7절에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큰일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고요. 우리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끌리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요. 왜? 세상보다 더 큰, 세상보다 더 중요한 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4대 교회는 이름만 교회란 이름을 가졌지 뭐예요? 바로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전혀 예수님과 동떨어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을 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따라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시인 여부이다. 그럼 예수를 시인하느냐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느냐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은 뭘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입술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했고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only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에 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가지 면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있었는데요. 예수, 이 저들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건 동의하지만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의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육체로 와야만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죄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져야 우리 죄값이 치러지는데 육체로 온 것을 거부하면 영지주의자처럼 거부하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뭔가요? 저들은 영은 신령하고 육은 더럽고 추한하는 거예요. 육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이 행하는 일들은 결국은 죄를 짓다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내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영과 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짓든 내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 영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예수님께서 침례관을 통해서 침례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럼 언제 떠났느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의 몸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분의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인간됨을 먼저 거부하니까 부인하니까 우리의 속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됨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계속 죽어준 것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같이 나와 동행하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게 뭐예요? 통일교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자기가 완성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구원파 같은 그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뭐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육신이 어차피 죗덩어리고 이거는 죄 짓다가는 썩어 문드러질 건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님께 직접 바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뭘 밝히고 있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동행해가지고 내가 결국은 재판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온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따라해볼까요? 사도들이 하는 말에 대한 순종 여부이다. 바로 사도들, 그 당시에 시대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하는 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바로 신약 성경 말씀에 대한 수정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들이 하는 말,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약, 특별히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얘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자주며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자주며 영접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나 인간의 행보는 죽었어요. 그러면 요태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내 가족을 어떻게 만나?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요? 죽으면 사람 못 만나잖아요. 대신에 우리 안에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 교회가 너무 위치가 좋은데 술집이에요. 그렇지만 그 술집을 사서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기르던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술집 주인이 그냥 그 목사님한테 앵무새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앵무새가 교회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가니까 이 앵무새가 그러는 거예요.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이제 성가대가 쫙 올라와서 하니까 새 팀이네, 새 팀이네. 그동안 밴드만 봤는데 밴드가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 팀이네, 새 팀이네. 교인들이 쫙 들어오니까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술집 맨날 들락날락 거리던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들어오니까 이게 안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고 예수 생명으로 바뀌면 달라져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님,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앞서서, 말하게 앞서서, 행동으로 섬기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선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닌 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나 똑같은데 내가 뭐 굳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예배당에 가고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믿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느라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길죠? 내용이 좀 깁니다. 한 절씩 우리 쭉 읽어봅시다. 목사님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따라 봅시다. 살든지,
6: 살든지
5: 죽든지 내 몸에서
6: 그리스도가
5: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 또는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가져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름을 틀리게 부를 수 있거든요. 예성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인 줄 알고 불렀는데 예하지. 그런데 예수이 보고 예은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이가 내가 예수이를 보고 예은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 쳐다볼 거예요. 내가 예수이를 보고 예은아 이렇게 부르면 안 쳐다볼 거래요. 왜? 자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치면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름을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이름을 벽에 붙이죠. 그래서 합격한 사람 1번 누구, 뭐 2번 몇 번, 3번은 떨어지는가 봐요. 4번도 떨어지고 5번 누구, 10번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쫙 보고 여기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지 자기 이름이 있으면
7: 합격!
5: 야, 신난다, 기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어떡해요? 슬퍼요. 아, 나는 또 이 시험에 떨어졌구나. 어떻게 할까? 근데요, 또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딱 합격하고 나서 자기 이름이 여기에 누구 딱 들어있잖아요. 누구 이름 넣을까요, 여기에? 합격자 이름 명단에? 예. 네. 이름 불러보세요.
7: 김은호.
5: 김은호. 예. 네. 김은호 합격 딱 했어요. 딱 이름이 없으면 어떡해요? 울 거예요. 이름이 딱 있어요? 이야 신난다 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이름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니 평소에 뭐 공부 좀 한다고 까불더니 너 시험 떨어졌지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여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이름의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3: 살든지 죽든지
5: 내 몸에서,
3: 몸에서
5: 예수님의 이름만,
3: 예수님의 이름만
5: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움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면 심판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가끔씩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왜?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죽는 것이고 그럼 내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예수님만 높아지는데 나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해요. 진짜 예수님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냐면 우리는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이름은 자꾸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도 덩달아 높아지고, 야, 예수 믿는 김원호가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예수 믿는 김원호 이렇게 착해졌어요 하면 김원호 이름도 높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겠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 김원호 이름은 막 똥처럼 되고 김원호 이름은 막 아무 이름도 아닌 것도 되고 김원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만 높아지면요, 김원호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수이가 안 좋아요. 그랬어요. 김원호는 지금 고민 중.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이름이 높아져야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김원호는 없어져버리고 김원호에게서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참 기뻐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에는 나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10회에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분 책을 읽어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썩어 문드러져야 할 것은 썩어 문드러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에 대한 아나운서가 굉장히 당황하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그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위로할 메시지는 없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목사가 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왕왕 짖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볼 게 없어요. 교회를 바라볼 게 없어요. 실망밖에 안 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끝. 아나운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벙쪘어요.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이름들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느냐면, 따라합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뿐이다. 그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민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성민이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민이 같은 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성민이가 훌륭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성아, 예성아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가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에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바울이 이런 걸 알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두 가지 일어나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이 전거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세요. 빌립보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요? 진전이 돼요? 진전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전이 돼,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난주 안 왔지요? 목사님이 안 와서 사람들이 좀 적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목사가 교주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목사 보고 교회 모이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져도 복음은 절대 방해받지 않아요. 제가, 저는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올 때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제가 가 있는 동안 테러가 두 번이나 일어났더라고요. 벨기에하고 또 어디? 또 어디, 뭐, 어디에서 폭탄 테러가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럼 목사님도 간 곳에 테러가 일어나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못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잘 됐다. 복음은 더 진전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진전, 바울이 복음 전에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더 진전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말이 뭐냐합니까? 자, 13절. 나의 매임이, 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한다. 바울의 감옥에 갇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해. 이 착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하면서 착한 뜻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그런데 어떤 때는요, 바울이 막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시기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하니까, 에이, 우리가 좀 바울보다 잘하는데 바울이 너무 잘난 체한다. 막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봐라 봐. 저 바울이 뭐 복음 전한다 해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야 하면서 바울을 시기하면서, 시기함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안 왔잖아요. 안 와서 이번 주도 만약에 안 왔습니다. 목사님 연락도 안 되고 안 왔어요. 그러면 오늘 누가 설교하지요?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요. 누가 설교하죠? 와, 그렇구나.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연락도 없이 아무도 안 왔어. 부장도 준비 안 했어. 막 당황해 있는데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전하면 돼요. 근데 아무 선생님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전하면 돼요? 그럼 누가 전하면 돼요? 말씀 누가 전하면 되죠? 선생님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얼굴 벌게 가지고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어. 앞에 나와서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못해 앞에 나와서.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선생님도 할 사람이 없어. 은옥 하면 안 될까? 은옥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끝. 설교하면 되잖아요. 아, 할 수 있다 말이야. 이제는 아, 그거였구나. 그거만 할 수 있지요. 아, 그건 아주, 아, 너무 빨라요. 그래, 좀 이따 갑시다. 그러니까 모사님 만약 못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이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이 저 어디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어. 목사님이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들키면 잡혀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못 와요.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목사님 갇혀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지 하고 착한 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를 뭐 시기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혹 있다면 봐라, 이장 목사 평소에 뭐 복음 전한다고 까불어 사투만은 감옥에 갇혔구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종이하고 또 시기하면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감옥에 갇혀서 바울의 소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놈들이야, 곧 나쁜 놈들이 있어. 뭐 나를 시기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서임받는 착한 종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다니 하고 화가 나야 될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착한 뜻으로 전하나, 나를 시기해서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노래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요, 저 완전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로 막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든지 죽든지 자기 이름에 관심이었어요. 오늘 간식 주네요? 오늘 첫째 주일이에요? 생일은 언제 해요? 오늘 하죠. 오늘 생일, 그러니까 4월달 생일 친구에게 생일 오늘 선물을 주고 또 오늘 한번 간식을 나누는 날인데 자기가 4월달 생일인데 이름을 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4월달 생일인데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자기 이름 빠지면. 나쁘죠? 나쁘죠? 아니나 별로 안 나쁠 것 같아요? 아, 그래. 넌 앞으로 목사 될 희망이 좀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 자기 이름 안 나와보면. 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화가 딱 나는 거예요. 아니, 나도 4월달 생일인데 왜 선생님 내 이름 뺐어요? 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선생님이 이름을 보는데 자기 이름이 분명히 4월달 생일인데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에 내 이름이 빠질지라도 어떤 생각이 들면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그래, 뭐 내 이름은 빠져도 당연해. 내 이름은 빠져도 당연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를 욕을 하든지 시기를 하든지 예수님이 증거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으로 보험자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감히 가졌으니까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릇을 전파하느니라. 이게 바울이 감히 가졌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바울보다 옳은 사람이야 그러하려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못 왔지만 멀리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성경부 하면서 들었어요. 평소 때보다 좀 적게 왔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안 왔는데 노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평소 교인들이 더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내가 할 때는 적게 오더니 다른 목사님과 많이 오네. 아, 신경질 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들면 바울의 마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나는 기뻐하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살든지,
3: 살든지
5: 죽든지,
3: 죽든지
5: 나에게서
3: 예수님이
5: 최고이면 됩니다.
3: 최고입니다.
5: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물 줄 때 이름 빠졌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아, 나는 이름 빠져도 마땅한데 예수님을 내가 그 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게 복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4: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4: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있거든요. 옛날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큰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비극적이게도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을 시도를 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히틀러가 정치 초년생이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큰 뜻을 지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권력을 잡았을 때는 자기 정당이 어느 누구도 박해할 의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나중에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국민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또 도덕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거짓말이죠.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거짓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가능할 때마다 우리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은 그 안에 어떤 진리도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적 사단의 사탄에게 몇 가지 거짓말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째로,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공경에 쳤을 때 빠져나갈 길이 없다. 또 거짓말입니다. 틀렸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을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 번째 거짓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거짓말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거짓말에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거짓말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진리의 예수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희가 믿었던 거짓말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성경에서 읽은 진리에 매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2: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1: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1: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중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잘 알려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브로드웨이에서 오랫동안 공연됐던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헨리 지킬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존경받고 유능한 의사요,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이제 임상실험을 해야 될 단계가 됐을 때 그 병원 이사회의 반대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킬 박사는 심한 좌절감과 분노 속에서 본인이 연구했던 약물을 자신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된 케이스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자기 안에 하이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존경받는 의사로서, 지킬 박사로서 생활을 하고 밤만 되면 하이드로 변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악마가 됩니다. 자신의 연구를 반대했던 이사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해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삶 가운데서 고통을 느낀 지킬 박사가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몰아내려고 예를 썼지만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미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식을 하던 날 처음 입장할 때는 지킬 박사로 입장을 했는데 도중에 하이드로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친구의 칼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소개가 되었을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이한 설정을 소개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작가인 스티븐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그때 스티븐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I learned it from my own nature. 나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본성으로부터 이것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킬이고 또 하나는 하이드입니다. 한 개의 자아는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아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의 자아는 악을 자행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두 자아가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는 지킬 박사가 되었다가 결혼만 하면 하이드로 변하는 남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성도님들도 지킬처럼 행하다가 수틀어지면 하이드로 변하는 케이스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한 가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병행하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영적 현실입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항상 승리하고 완벽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패배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긴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죽지 아니한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스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만난 새로운 자아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속성이죠. 죄를 가지고 있던 옛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투쟁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일종의 영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는 영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이 di, die라고 하는 단어는 two라는 뜻입니다. 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명제, subject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역을 하면 두 명제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케이스를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진퇴양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영어 표현으로는 persistent problem, 풀리지 아니하는 계속적인 문제를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도 이와 같이 풀리지 않는 영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음은 선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 잘 믿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또 바보같이 선택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영적 갈등 혹은 영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딜레마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은 두 개의 자아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딜레마를 풀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본문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개인의 경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부터 해방당했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바울은 다시 죄에 팔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육신에 속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lesh.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I am fleshly. 나는 육신적인 삶을 산다. 아직도 과거에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성을 갖고 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실제로 법적으로는 의롭게 선포를 받긴 했지만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속에는 flesh, 육신이 남아있었어. sinful nature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죄에 끌려가는 현실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15절을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보면 I do not do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But I do what I hate.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는 미워하는 케이스를 보게 돼요. 자녀를 만나면 좋은 말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상처 만드는 말을 남기는 경우,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도 왜 이와 같이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중적 자아의 모습, 아직도 풀리지 아니한 영적 딜레마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24절 말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곤고하다는 말의 뜻은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What a wretched person I am. New Living Translation은 Oh,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누추하냐, 이와 같은 고백을 바울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표현한 것이지 예수 믿은 후의 경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벵겔 같은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자가 어떻게 이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고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곤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도 동일한 의견을 가졌고, 존 캘빈, 마틴 루터, 칼 바르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25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경험한,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스틸 경험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시제 때문에 tense, 오늘 본문에 사용된 tense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모두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 pas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즉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본인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준의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 가치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인생의 전부였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마치 옛날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성장할 때에 공부가 전부였던 것처럼, 공부 잘해야 착한 사람이잖아요. 공부 잘해야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학벌이 중시되고 학벌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속았다는 걸 알잖아요. 학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자신의 최고 과제이고 율법만 잘 알면 하나님께까지 도착할 수가 있고, 소위 말해서 율법을 통해 self-righteousness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속은 거예요. 속일 뿐만 아니라 율법은 궁극적으로 바울을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12절까지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적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로 오면은 텐스가 변합니다.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그래서 13절은 일종의 전환 구절, 트랜지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같이 읽었던 14절에서 25절까지는 전부 다 present tense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시점에도 still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14절 이하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경험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는 몸부림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송장이 몸부림치는 거 봤어요? 찌른다고 아파하는 거 봤어요? 죽은 자에게는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에 대한 고통을 안고 있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픈 고통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은 후에 나만 갈등한 줄 알았어요. 나만 패배하며 나만 고통 가운데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넘어지고 잘못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갈등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배 시간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다들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늦게 오면 참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장로님일 때 얼마나 위로가 크게 되나요? 나만 실수하고 나만 잘못한다면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동일한 고통을 혹은 동일한 스트러글링을 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프리텐드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다. 나에게도 스트러글링이 있다. 나에게도 회의가 들어오고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고 뒤로 물러서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 14절을 번역할 때 I am too human. 나도 똑같이 인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제 영적 생활 가운데에 아픔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한 현실을 보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발버둥치고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울같이 위대한 자도 동일한 아픔을 겪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 현실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아픔과 본인의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른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실패하고 잘못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갈등의 딜레마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놓은 갈등의 딜레마를 넘어가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갈등을 넘어서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가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성과 무능력함을 인식하는 것이 회복을 향해 가는 첫 스텝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에 참 진솔한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본인의 연약성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능력한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넘어져도 난 아니야.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아. 이와 같이 본인은 절대 다른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물론 자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자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나친 자아 확신, 우리가 셀프 컨피던스가 너무 지나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확신은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God confidence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자냐, 내가 얼마나 완벽한 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바로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회복도 가능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다 있어요. 어떤 면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은 다 weakness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해봐도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다윗은 찬양도 잘하고 목자로서 양도 잘 치고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던,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벌였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영웅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여자 문제. 다른 건 다 스트롱했는데, 다른 건 다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즉 여자 문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약점이 그거예요. 아간의 경우는 뭐가 약점이었을까요? 물질에 눈이 어두웠어요. 돈만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여러분은 이런 약점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아가는 물질에 약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수지자로서 많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뭐가 약점이었어요? 한 성질 하셨어요. 화만 나면 뒤집어버리는, 그냥 칼 뽑아들고 사람 귀 잘라치는. 그래서 그는 강한 것도 있고 좋은 면도 많았지만 weakness, 약한 것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사실 요셉도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넘어지지 않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저기 애굽에 끌려갔을 때 청년이었어요. 아주 꽃다운 나이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때 미세스 보디발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늘의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이길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overcome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일 버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중 8구는 넘어졌어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자기네 자신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약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어요. 약하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갈등의 치열함을 또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리스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와의 갈등을 가볍게 여기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It's a very serious problem.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면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마음의 법이 나오고 죄의 법이 나오고 또 8장 2절에 가보면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법은 우리말 표현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21절에 나오는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는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철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verning principle.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발견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원칙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발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온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향해 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23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법은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법의 실제 내용은 죄의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의 의미는 율법도 아니고 철칙도 아니라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의 파워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강력한 파워가 우리 안에 있어요. 동시에 또 하나의 파워는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파워. 나를 죄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파워. 이 두 가지 파워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 이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자아가 싸우면 옛 자아와 새 자아,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선한 마음과 죄를 향해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느 쪽이 이겼나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할 것입니다만은 처음에는 물론 바르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선을 택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죄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러지만 예배 끝나고 파킹장만 나가시면 금방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죄의 파워가 훨씬 더 스트롱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쉽게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롱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죄의 파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BSBC 라이프를 할 때 늘 소개해드렸던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학교 교회 안에 저희들을 지도하던 지도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고등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끝나는 마지막 날 캠파이를 피워놓고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죠. 그때 학생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이신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분도 간증을 하셨어요. 우린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본인은 입 딱 닦고 주일날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섬기고 또 집사님이니까 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담배를 끊지 못했대. 사실 요즘 같으면은 뭐 그렇게 또 심각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또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담배는 큰 죄였어요. 근데 이걸 끊지 못한 채 이걸 감추고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은 작정을 했대요. 정말 본인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약 열흘 동안을 담배를 안 피웠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것을 굶는다 그럽니다. 담배도 식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흘을 굶었대요. 열흘 동안 담배를 굶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담배 외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화장실에 갔는데요. 그 당시는 공중화장실, 마을 안에 공동으로 쓰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화장실의 현장을 찔뻑찔뻑합니다. 오물이 그냥 번져나오고 퍼져나와가지고 이 화장실인지 바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 질퍽질퍽한 더러운 그 공중 화장실에 담배 꽁초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걸 줍더래요. 그걸 줍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본인의 담배를 끊게 한 간증을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힘은 스트롱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죄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의 리소스를 가질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딜마를 해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해법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딜리버할 것인가,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통 중에서도 최악의 고통, 클라이맥스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행해지던 사형법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서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대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가 나의 코를 찌르고 시체에서 나오는 진액이 나의 몸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옛자의 결박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25절, 24절까지만 본문을 읽는다면 예수 믿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죄에 대해서 몰랐더라면, 관심 없이 살았더라면 좋았을걸.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하고 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크리스찬 삶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24절에서 끝나지 않고 25절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다룰 8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8장 속에 진실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박을 풀 수 있는 진정한 파워의 리소스를 소개합니다만은 오늘 보면 25절에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함축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패배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던 바울이 갑자기 톤을 바꾸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말 번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에는 네라고 하는 but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but 우리 현실은 이와 같이 비참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을 풀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but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서 15장 5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힘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결박을 끊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처참할 수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또 패배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증오심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보혈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분 안에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0: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고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멘탈리티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누구나 낙관한 나머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분이 있어요. 나 둘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on't aim too high. 너무 여러분의 목표를 높게 잡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Don't aim too low. 너무 여러분의 기대를 낮추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기대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또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참된 해방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W.A.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고 50년 이상을 목회하시다가 떠나셨죠. 이분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대요. 오클라호마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인디안 다섯 부족을 강제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정착시켜서 만든 그 스테이트가 오클라호마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로키라는 인디안이 있어요. 체로키. 뭐 차 이름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사람들은 노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고 조지아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인데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체로키 인디안들이 이주를 올 때에 복음을 받고 왔어요. 성경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Amazing Grace예요. 예. 물론 이제 체로키 말로 하는데요. 제가 아침 인터넷을 잠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체로키 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말이 중간중간 나온대요. 와, 신기한 일입니다. 오래전 사만시대 때 한국말 그게 거기에 나온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그와 같은 그 인디안이 체로키 인디안인데 한 분은 크리스월 목사님이 체로키 인디안의 노인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확신한대. 그래서 다시 묻기를 당신이 뭘 근거로 확신하느냐 그랬더니 노인이 설명을 합니다. 벌레 하나를 잡아다가 가운데다 놓고 그 주변에 마른 나뭇가지를 쭉 들러놓았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사방에서 불은 계속 타 들어오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노인이 벌레를 손으로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exactly 바로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입니다. 제가 벌레를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시는 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포위당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찰 때가 있어요. 나를 포위한 고난의 불길은 나를 에워싸고 타오르고 있는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보아도 길은 없어요. 동쪽을 가도 서쪽을 가도 남쪽을 가도 위를 가도 어디를 가도 나아갈 길은 없이 불길은 점점 내 인생을 향해 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건져내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안아다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사건이고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포위당한 것처럼 고난의 포위 가운데 처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발버둥 치고 애써 보았지만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건져내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즉시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상하지 않도록 해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다 깨어지고 부서질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지훈 강사의 나를 살리는 연애, 나를 망치는 연애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저는 청년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목표와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느냐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맞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붙들고 그 원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도 될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나이가 좀 있으신 자매님들이 많이 던진다고 해요. 예, 그건 뭐냐면 형제보다는 자매가 훨씬 많은 어떤 파퓰레이션이고, 거기에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남자가 주변에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짝을 찾아야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교회 바깥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게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신앙이냐 스펙이냐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 질문이 던져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적용해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4: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3: 제 의견이요?
4: 네.
3: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스타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도 될까? 결혼해도 될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싫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이 사람을 믿게 하자,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근데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믿지 않는 이유가 들어보지 못했거나 좋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상처 때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스펙이 좋아서 만나지 마세요. 스펙은 헛된 것이고 결국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떤 미모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고 만나지 마시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성품도 좋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너무 좋은데 단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과 만나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갈라서야겠지만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들 충분히 하셔도 되고, 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내가 스펙이랑 신앙이랑 뭘 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참 열심히 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 거죠.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딴 건 모르겠지만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했어.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우리가 가진 지금 믿음을 내가 정말 지켜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 들어가고 사회생활 좀 하더니 이제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결혼 10년 정도 됐는데 아, 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너 신앙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네가 이러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해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질문에 어떤 배경이 된 어떤 신앙만 좋은, 그러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반화할 수 없고 코스타의 입장도 아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일이나 직장에서 일이나 교회에서 일이나 모든 걸 죽게 하듯 할 때 당장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뭐 커다란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뭐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교회 일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있는 게 좋고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뭐 찬양해서 파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늘.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죽게 하듯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 결혼 해도 될까? 저는 당연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애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가치가 함께 컴패터블하게 공유될 수 없을 때 그 관계는 아무래도 끝을 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결혼은 정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이를 지난 사람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물론 안 해도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근데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3: 아, 고견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결혼 적령기라는 거. 결혼 적령기죠. 이 정도 나이에 결혼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어디 문서화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나이엔 결혼하고 이 정도 나이엔 애를 낳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라는 건 사실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놈이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늦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 결혼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혼 적령기가 되게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혼 적령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원리를 좀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결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그쵸.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가져나가는 것이고 그게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있더라도 내가 혼자 집에서 생활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내가 덜 다듬어지겠죠. 결혼 생활이 주는 유익은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의 은사라는 성경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독신이 은사야 도대체? 그 약간 위로하는 느낌이잖아요. 독신이니까 은사라고 해주자. 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독신의 은사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그 모습으로 다듬어 나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자식도 챙겨야 되죠. 아내도 챙겨야 되죠. 싱글일 때는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만 있으면. 결혼하면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뭘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런 바울처럼 그런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도 정말 그런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일 수 있는 거죠. 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캐리거리에 해당되는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내가 결혼을 만약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결혼 안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네,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관심 있으신 분. 물론 여기서 제가 관심 있으신 분에 손을 들었다고 해서 혼전 순결에 뭐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부분에 그냥 지네릭하게 관심이 있으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되게 요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미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연애하는 그런 청년들과 어떤 통계 자료만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는 교회 내에 40% 정도는 이미 어떤 혼전 순결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나는 이미 경험이 있어 라고 리포트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 그 파퓰레이션이 그대로 왔다면 40%는 이미 지금 이런 상황과 되게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젊은 나이에 그 혈기에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혹시 혼전 순결이 너무 좀 과하다?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되게 어제도 강의하면서 되게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표현할게요. 감사.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가장 어떤 좋은 정보와 세미나를 드리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막 뭐 너 관심이 뭐가 있니?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건 더 심한 수위까지 얘기를 막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막 뭐 관심 있어요?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거를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순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되게 리버럴하게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 관사님 뭐야? 막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니야 어제가 특별했을 거야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이것들이 되게 여러분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퀘스천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거 왜 뭐 이게 뭐 왜 이런 걸 물어보시죠? 뭐 예. 그래가지고 뭐 스킨십 관심 없으면 넘어갈게요.
6: 그냥 제 의견 하나.
3: 아, 네. 좋습니다.
6: 네. 저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제가 목사님 안지는 뭐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데 이제 해주시는 말씀은 본인은 정말 손만 잡고 이제 사모님이랑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3: 네네.
6: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3: 네.
6: 너무 그러니까
3: 네.
6: 이분은 죄송해요. 실망하는 얼굴을 하지 마. 뭐 그러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그 24시간 내내 어디서 무엇 하든지 사모님이 본인을 믿어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밤 시간에 어디 간다든가 막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다 자기를 믿어주는 거.
3: 네네.
6: 근데 쉽지는 않죠.
3: 네.
6: 예. 정말 힘든 거는 아는데.
3: 네.
6: 그러니까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흑침하여서 참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3: 스킨십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냥 원리는 원리대로 뭐 질문을 질문대로 이런 건 아니고요.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이랑 관련해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좀 주의를 드리는 게 스킨십이든 혼전 순결이든 뭐든 간에 맞아 우리가 연애 세미나 이번에 코스에 들었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래. 상대방을 섬기래. 근데 내가 교제하는 자매가 아니면 내가 교제하는 형제가 이걸 원하는 거야. 그를 위해서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서가 뭐냐면 그 사람을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건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고 자 스킨십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스킨십 가장 어떤 낮은 레벨의 키스는 뭐죠? 스킨십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단 거예요, 단 거 이렇게. 네, 내가 반팔 입고 있었는데 오늘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단 거예요, 이렇게 스킨십이죠. 가장 로우 레벨. 네. 아까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자매랑 4년 반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2년 지나서 처음 손을 잡았었어요. 네. 근데 그 2년 지나서 손을 처음 잡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되게 바보 같죠. 네, 어쨌든. 근데 스킨십을 절제하는 부분은 아내가 나를 믿어주냐 아니냐보다 스킨십의 속도를 천천히 가는 것이 가지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코스타 페이스북에 이렇게 인터뷰 뭐 한번 뭐 홍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일단 남자분들 다 오시고요, 여자분들 다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놀리거든요. 다 오란 얘기냐, 여자랑 남자 오라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중에 이제 들어 있었던 의도는 뭐냐면 형제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꼭 뭐 여자친구나 자매와 스킨십이나 혼전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뭐 포르노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드레스하고 가이드하고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슈를 많이들 안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해결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얘기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냥 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나중에 뭐 컨택을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뭘 했냐면 제 두 번째 여자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면서 제가 욥기에 나오는 내가 내 눈과 언양을 맺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아 눈을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인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서 누군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 봐도 S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 빵빵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딱 나타나면은 순간적으로 슥 하면서 스캔을 딱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는 거죠 머리에. 그리고 대놓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서도 되게 많은 막 연예인 뭐 예쁜 여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눈에 어떤 그 어떤 자극의 레벨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죠. 포르노의 문제가 다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눈과 언약을 맺고 내가 내 여자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제가 딱 누군가 저기서 뭔가 옷을 약간이라도 야하게 입은 사람이 온다 생각이 들면은 걸어가다가 딱 이쪽을 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TV에서 뭐 MTV 뭐 이런 데서 뭐가 나온다. 그럼 TV 꺼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살고 나서 제가 뭔가 야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야한 생각을 어떻게든 해봐야지 근데 생각이 안 나.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마음껏 볼 수 있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땅에다 눈을 깔고 다니다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딱 만나면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진 보셔서 원래도 아름다운데 그렇게 남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눈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내가 볼 수 있는 여자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농담 같지만.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여자친구를 보면 어디 손을 잡을 생각을 해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채워지고 충족이 되고 손잡으면 가슴이 터질 수 있겠는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스킨십의 진도를 빼다 보면은 이제는 잠을 자도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혼전 순결이라는 컨셉이 소중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는 그 상대방을 뭐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다른 거를 전혀 보지 않고 난 이 사람만 보겠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연애의 원리랑 되게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다른 곳에 호시탐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무브온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살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기로 한 순간 나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나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다른 걸 통제하면 스킨십의 문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프랙티컬하게 제가 했던 얘기를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혼전 순결이나 스킨십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스킨십의 단계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막 살이 스치죠. 스킨십. 손을 잡죠? 손 잡으면 뭐 하죠? 그다음 단계는 깍지 낀다고요. 이렇게 잡는 거에서 이렇게. 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잡았으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될까? 100일이 지났잖아, 막 이러면. 아니죠, 예. 손을 잡고, 뭐 팔짱을 끼고 허그를 하고, 이쪽에서 잡아서, 뭐 나중에 최종 레벨은 뭐 인터콜스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인터콜스 전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스킨십을 하다가 인터콜스만 안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다 했어. 근데 인터콜스만 안 하고 그 전에 막 온갖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단 혼전 순결을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땐 혼전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예. 네. 야, 그게 순결을 지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니? 물론 그 기준을 만약 인터콜스로 본다면 그런 거지만 그걸 혼전 순결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데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이슈는 왜 이렇게 우린 여기에 목매는가요? 왜 이렇게 혼전 순결의 이슈에 목을 매냐는 거예요? 가볍게 볼 것도 없지만 혼전 순결이라는 것이 만약 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따라서 혼전 순결이 죄라면 왜 우리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람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혼전 순결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혼전 순결도 괜찮다 다른 죄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콜스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혼전 순결이 나에게 의의가 된다면 그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지켰어. 나 순결해 이거란 말이에요. 막 뒷담화 많이 하고 욕하면서 난 성전 순결은 끝까지 지킨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혼전 순결을 뭐 혼전 순결 아니라 계속해서 뭐 관계를 맺어가고 그거를 끊을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고 결단한 것도 한두 번이에요. 회개하고 아 이제는 민망해서 못하겠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더 들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혼전 순결이나 스킨십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히 수많은 죄를 짓게 될 텐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평균대의 위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제가 되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요. 평균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체육 시간에 고등학교 체육 시간 중학교 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못 가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평균대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옆에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내리막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대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겠다고 평균대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혹이 생겨라도 이건 어차피 올라가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싶어. 한참 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길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올라갈 수 없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무뎌져서 더 이상 회개할 생각도 못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연애가 되게 디스트럭티브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스킨십이나 혼전 순결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저랑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세미나 또 가셔야 되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사람이 청년들과 함께 연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눈 것이 모든 것이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연애하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아름다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연애에 나갈 때 오늘 배운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과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라고 역대상 16장 24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기도, 은사, 이러한 귀한 것들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방송에서 제공하는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웹페이지는 www.bbnbi.org입니다.

내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실제 우리들의 육신은 냄새나고 썩어질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을 귀한 존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항상 기뻐하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민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군계일학 같은 그런 인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미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스승을 넘어서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정말로 하나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났을 때 처음으로 찾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지요. 사무엘과 상당 기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절대적인 스승이요 마음의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 1절, 25장 1절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백성이 슬퍼하며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입장과 처지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그 사건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짤막하지만 성경은 그 기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사후에 다윗의 바란 생활이 어찌했을까요? 이 사람 다윗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이 좌절이 찾아왔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란 광야에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나발의 인간됨을 몇 가지로 소개하지요. 첫째,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고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약한 자를 무시했고 아랫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가난한 자들과 나눔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였다 그랬지요. 농사일로 말하면 추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으니까 상당한 소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날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하게 문안하지요. 건강을 빕니다. 온 집안이 평강하기를 빌고 당신의 모든 소유가 복받기를 빕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우리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고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당신의 양떼와 종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행을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양떼에서 털을 깎는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이런 요청을 오늘날의 사회 질서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요즘처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치안이 확보되지 못했던 당대의 상황에서 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부대가 나발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다윗 군대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예의를 갖춰서 일정한 보상을 요구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발의 종들도 다윗의 행위, 나발의 종들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아주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엉뚱했죠.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은 아주 정중하게 요구했지만은 나발은 다윗과 그 일행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언사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 주인을 배반하고 집 떠난 자들 아니냐? 내가 어찌 내 귀한 재산을 그 허접한 인간들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확실한 조롱이고 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발의 무례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다윗과 사울 왕의 그 깊은 갈등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로 조롱하고 비하했다라는 것은 나발이 확실하게 사울 왕의 입장을 옹호했고 다윗을 일종의 반란군 왕에 대한 배신자로 생각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지요. 그때도 여전히 사회적 성격으로 부자들, 기득권자들은 확실하게 사울 왕의 지지자였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자들은 사울 왕 그 30년 통치 구조 아래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주변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했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연통한 자 모두가 다윗 밑으로 모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나발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반응을 보고받았던 다윗이 격분했지요. 600명 부하들 가운데서 200명은 가족과 재산을 지켜라. 그리고 400명에게 무장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발과 그 하인들 중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자의 재산을 하나도 손실 없이 지켜주었지 않았느냐. 나발 그 인간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선함이 실로 허산하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들 중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나발이라는 인간이 대먹지 못했다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정중히 요청한 것은 그 시대의 정황과 도덕 기준으로 보면 전혀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그 비인간적이고 배은망덕하고 다윗 일행의 존재 가치를 아주 깔아뭉긴 것에 대한 다윗의 그 불타는 복수심, 그 보복 계획이 온당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잔인하기까지 한 폭력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 신사적이었습니다. 끝까지 비폭력적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나 사이 이 원통함을 알아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울 왕과 나 사이의 유일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다윗,
그 다윗과 오늘 나발에게 행한 다윗의 행위를 비교해 보면 이 다윗의 행위는 너무 잘못되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불의한 사울 왕에 대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적잖은 실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 비겁한 인간성, 그 초악한 인간의 죄성이 다윗에게도 잠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웅 다윗에게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요, 본성이요, 우리들 자신의 현주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시련의 기간이 계속될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풍에 덫을 단 듯 잘 나갈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이처럼 인생의 깊은 수렁, 아니 신앙의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참으로 엉뚱한 곳에서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후면은 다윗 군대는 그 모멸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나발 소아의 종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직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그때 나발을 위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섰는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선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사실상 다윗을 위한 구원투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기들 인생 여정에서 어떤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섭리의 비밀이죠. 나발의 종들은 다윗 군대와 늘 광야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다윗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고하고 악한 주인 나발은 다윗의 정당한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는가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위덩어리처럼 완고한 고집센 주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해야겠죠. 그 다급한 상황에서 나발의 종들은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서 직보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사무엘상 25장 14절 17절, 오늘 우리가 성경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오늘 주인에게 문하라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매우 정확한 보고지요. 상황이 지금 다급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떡 200덩어리,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볶은 곡식, 그리고 건포도 백송이, 모아가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뭐 엄청난 선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나발에게는 그나마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먹히지 않을 것이고 방해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부대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데 이미 다윗 부대는 400명의 무장군이 나발의 집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었죠.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발 앞에 얼굴을 댔다 그랬어요. 장군님, 나발의 죄를 이 여종에게 돌리소서. 나발은 불량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서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장군님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강론과 같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여걸이 있었을까? 우리 마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29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여가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하게 다윗과 맞짱을 떴습니다. 아마 신앙적으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던 다윗으로서는 그 순간 그토록 사랑스러웠고 그토록 엄숙하게 언약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감동했습니다. 아비가일, 희대의 영웅 다윗을 감동시킨 여인이었지요. 다윗의 그 깊은 신앙적 좌절을 회복시킨 당사자였지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비가일이 참 많이 계십니다. 2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성 장로를 세우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장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가치가 빛을 못 본 것은 아닙니다. 허다한 권사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 교회의 추춧돌 역할을 하신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로로 임직이 되면 장로의 몫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증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장로를 세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을 향한 그 아비가일의 권고를 여러분 깊이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분했던 남자들의 칼끝 앞에서 행한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녀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새롭게 올라오는 이 새로운 세대들의 가능성을 내 딸 가리지 않고 활짝 열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석가나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만천하에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담대한 신앙적 권고를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다윗다움이지요.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곧바로 아비가일에게 그 심장에서 끓어오른 듯한 감사와 축복을 하지요. 25장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발의 죄 때문에 나발의 하인들을 죽이는 것은 죄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범할 뻔했다. 나의 분노 때문에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은 죄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범하기 직전에 있었다. 당신 아비가일이 나를 그 무서운 죄에서 건졌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당신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당신 남편의 불의함을 용납하노라. 그런 다음에 다윗은 다윗의 처소로 돌아갔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있는 곳으로 각각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빨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다윗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이 가끔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의 절친 우리 박해천 장로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 동아리 안에서 절친으로 지내온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전공은 산업공학을 했는데 노래를 참 잘해가지고
광주에서 제일 컸던 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대 지휘를 했죠. 박장로의 인생 여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좀 무슨 일인지 잘 풀려갑니다. 기이할 정도로 기도 응답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30세에 조선대학교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민주화 운동 때문에 한 2년 동안 해직되었던 그 기간만 빼고 다시 복직되어서 조선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금 중앙노동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는 차관급 현역입니다. 50년 동안 제가 이 친구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적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면 그의 신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 순종과 감사. 이것이 제 친구 박예천 장로의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박장로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간증처럼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온 몸으로 보여준 신앙이 바로 감사와 순종, 순종과 감사의 신앙이지요. 아비가일이 온 집안이 몰살당할 그 위기를 그의 신앙과 지혜로 극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소가지 없는 남편 나발은 흥청망청 잔치를 벌리고 그날도 취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그 미련하고 포악한 남편이지만 그 잔치에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밤을 그냥 지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발이 술에서 깨어나자 어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자초지종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400명의 무장병에게 우리 모두가 진멸당할 뻔했다라는 이야기에 그 미련하고 둔한 나발도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날로부터 시름시름 하더니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나발의 사망 원인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장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죽음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가 죽었습니다. 나발이 알고 있던 다윗은 사울의 은혜를 배반한 자, 사울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량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70, 80대 이상 된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김대중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빨갱이. 빨갱이 김대중 외에 그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그가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빨갱이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바로 나발의 다윗에 대한 생각이 그랬을 겁니다. 다윗, 주인을 배반하고 집을 나선 자. 그에게 모인 모든 인생들도 다 똑같은 녀석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칭송은 그저 단순히 그가 살기 위한 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다윗이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것, 마침내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와 인애가 입맞추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함께 손을 붙잡고 공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아비가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고 이 시대의 아비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지혜롭고 현명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지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아주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연히 나발의 모든 재산은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재산으로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될 직전에 유다의 모든 유지들에게 선물을 보낸 그런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윗의 힘을 점점 키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나가야 할 그 긴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던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의 대적이었고 다윗의 달려갈 길은 여전히 멀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보이지 않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권고하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다. 자랑스러운 것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수치스러웠던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붙잡지 못한 푯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푯대를 향하여, 이 부르심의 약속을 위하여 오직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반열에 굳게 서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1971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미주 지역은 물론이고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 기독교 복음 전파 방송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가장 순수한 복음과 또한 엄선된 찬양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만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광고 방송이나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판매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고자 하는 저희 BBN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또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뜻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가 될 텐데요.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또한 찬양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한국 방문 때 제가 참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한 장로님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형제교회가 행복한 부부학교를 시작할 때 오셔서 함께 섬겨주셨던 분이고, 우리가 이 건물을 완공하고 입당을 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기념 선물로 나누어 둘 수 있도록 자명종 시계 세트를 선물로 기증해 주셨던 분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이셨던 장로님인데, 얼마 전 한 대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회사와 관련이 있는 관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조사 가운데 충격을 받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제가 방문했을 때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건강을 잃자 회사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운영하던 회사는 거의 문을 닫은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믿는 자로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장로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로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합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키셨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났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죠. 잘 이기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장로님을 허그해드리고 나오면서 제 마음은 너무나 이 마음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그냥 앉아계신 장로님을 허그하고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아무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나의 모습, 그런 어떤 목회자의 그런 모습, 네. 이런 것이 마음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잘 돌아가셨죠? 병원에서 최종 진단이 나왔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소식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우리 노예의 한 미국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해서 그래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21살 먹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또 그런가 하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요즘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저로서도 참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병으로 고통하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자녀의 삶에 부부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 어려움에 많이들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묻는 질문이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기 민족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유린되었고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아신다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을 누립니까? 왜 악인이 형통을 누립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아니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으며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짓하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고 짓밟고 형통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셋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멸망입니까? 우리의 끝은 멸망입니까? 우리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걸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인가? 그의 간절한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세요.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방종하던 이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을 해.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망을 해. 내 잘못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네.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자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사용하세요. 원하시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매를 드시는 하나님, 왜 그러지 않고서는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왜 악인이 형통을 누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들은 멸망한다. 그들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도구의 역할이 끝나면 그들은 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멸망한다. 여러분, 악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해요. 악인은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우리의 끝은 멸망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 후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희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아직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해요. 절망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소망의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게 하박국이에요. 절망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소망의 찬양으로 마쳐요. 여러분, 우리도 고통 속에 우리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이 상황을 알고나 계신 것입니까? 아신다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고통 가운데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하박국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우리는 고통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장 2절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어요.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는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들어줄, 그리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무 편견 없이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아무런 편견이 없이 진실되게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진실되게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상한 심령을 쏟아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만이 선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제발 기도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듣고자 했던 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꼭 맞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게 말씀하시는, 아무런 편견 없이 가장 진실되게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원하셨는데, 여러분, 비록 오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게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박국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오늘 당하는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아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소망을 굳게 붙잡으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영광 중에 임하실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변하여 찬양하게 될 거예요. 찬양하게 될 거예요. 고통 중에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승리케 하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마지막 세절이에요. 마지막 세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해요. 나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다 잃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은행에 잔고는 없고 다 잃었어요. 그러나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이라는 것이 어딘 겁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높은 곳은 고지예요. 여러분, 고지에 섰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고난, 고통, 상처, 재난,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죽음마저도 잠시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끝날 뿐이에요. 사라질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고통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건전해 주실, 나를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평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전해 주실 것이다.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눈물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2: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 BBN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밝은 대낮이라도 모든 사물에는 그림자라는 어두움이 드리워지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죄의 어두움이 덮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8번째 시간. 일본의 대조선 침략 식민지 정책은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교회는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평양은 그들의 요주의 장소였고 경계지역 1호였다.
1: 과연 교회란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일본의 많은 과제들 중에 하나였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과연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2: 어쩐 일로 다시 여길 찾아오셨습니까?
3: 그야 지난번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2: 저희는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3: 말씀이야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2: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기로 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3: 아무리 교회가 종교단체이고 신앙으로 모인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나라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2: 일본의 도움이 아니라 대한 조선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3: 우리 일본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2: 우린 조선으로 선교를 온 것입니다.
3: 일본이 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2: 예수님은 주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3: 조선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 이거군요?
2: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4: 목사님 찾으셨습니까?
2: 통감부에서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4: 아, 통감부에서.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순순히 가만 물러설 자들이 아니죠.
2: 이번에도 거절을 했습니다.
4: 당연히 그러셨가디요.
2: 길장로님.
4: 예, 말씀하시라요.
2: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시지요.
4: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요. 아니, 그런데 그건 왜?
2: 통감부에서는 교회가, 아니 그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일하지 못할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4: 예. 네.
2: 곧 장로님 같은 대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다가올 겁니다. 안수를 받으시거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하세요. 당신 나라의 운명은 당신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0: 이런 가운데서도 평양은 성령의 불길이 계속 이어져 붙어가고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를 넘어 감리교회에서도 같은 불이 이어졌다. 그리고 개강에 앞서 각각 미션스쿨에서도 개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1: 평양의 성령운동은 교회만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학에 앞서 먼저 각 기숙사 등에서 체포를 통하여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1907년 2월 개학되었습니다.
5: 저, 큰일이 났습니다.
3: 무슨 일이길래 이리 호들갑인가? 호들갑은?
5: 숭실대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 숭실대학이 움직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5: 성경 사경회를 연다고 합니다.
3: 뭐야? 성경 사경회를? 그게 사실인가?
5: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요?
3: 이런 바보같이.
5: 이제 대학에서까지 집회를 한다면 여간 곤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3: 그 학교도 미국 놈들의 학교가 아닌가. 그런 판에 우리가 들어가 뭐 어쩌지도 못하고. 이가 정말 머리가 아프구만 그래.
1: 원래 숭실대학은 미 북장로교 소속의 배령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미 감리교가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장로교도 숭실대학의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의 대표적 미션스쿨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하여간 숭실대학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의 여파로 계약에 맞춰 성경사경회을 실시하기로 하는데 거기엔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한 감리교도 같이 거들게 됩니다. 학교 행사이긴 했지만 구조상으로 평양시내 전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행사의 성격이었습니다.
5: 학교에서 술렁거리면 나중에 그 여파가... 이거 걱정인데요.
3: 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행사가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거 생각만 해도 내가 여기를 떠나든지 해야지.
5: 당장 학교로 가도록 하죠.
3: 학교에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5: 통감부로서 경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그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5: 예? 대학의 자율권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3: 미국에선 대학 일은 대학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 그 학교가 미국 학교가 아닌가? 그럼 미국 방식으로 갈 것이고. 예, 미래. 이걸 어떻게 한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은서.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전도의 경험은 거듭나는 경험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내야 하듯이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탁이요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언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는 란이 있는데요. 그곳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아는 것처럼 가정하며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해 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좀더 관대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지 못하게 될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참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3: 제8장 베냐민에 낳은 자는 맏아들 빌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핫으로 가되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웃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니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이아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았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2: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보기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그 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니, 자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순우아의 증손 호다유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나야와 디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증손 룰의 손자 스가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기대로 계수하면 956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형손이요 아이돔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홀의 손자요 말갸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저는 아델의 아들이요 야살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형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에 일에 수종될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었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메아니, 저는 하숨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가의 증손이며, 또 박바갈과 헤레스와 갈랍과 마따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베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형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이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이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모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형리에서 그 보게대로 기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다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뇨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마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의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 족장이여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그롯이며, 미그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부그로와 이스마엘과 사랴와 오베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3: 제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 리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라디아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역대하 8장에서 1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운 산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산돼지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분분히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산돼지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잡았느냐고 묻자 노인은 산돼지가 음식을 구하는 곳을 찾아서 곡식을 계속 뿌렸더니 산돼지들은 별 노력 없이 공짜로 곡식을 먹게 된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곳으로 모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옆에 함정을 파놓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짜 심리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만약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BBN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을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불리는 이 동역자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 축복을 누리기도 하였고 가슴 아픔도 견뎠습니다. 축복이란 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은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은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언제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영혼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앞으로 내세의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 도시에서 홀로 있었고 마을스 언덕 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진 것이 바로 이곳 아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곳에서의 사역이 끝났을 때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그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곳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른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수백 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의 평판은 정말로 참으로 나빴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가 해안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각지에서 선원들의 출입이 아주 잦은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도덕 상태는 그 당시에 세계 어떤 지역보다 더 형편없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린도의 평판이 극도로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띄게 부도덕한 여자를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고 유독히 비열하고 사악한 남자를 보고 이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때 고린도인화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해는 고린도가 얼마나 악하고 경건치 못했던 도시였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짙은 어둠을 파고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 비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평판을 가진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바울이 나중에 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결심하고 고린도에 온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때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에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놀랍게 준비된 환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근에 로마로부터 온 장막을 짓는 유대인 부부가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부부를 두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이름하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든든한 도움이 되었는지요. 이 부부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려는 목적으로 내린 칙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올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고린도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은 장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무슨 일을 할까 찾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 두 부부를 만나서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물었든지 아니면 그 부부가 먼저 도와달라고 했든지 제한된 시간 안에 천막 짓는 일을 돕게 바울에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장막을 짓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게 된 것을 몹시도 감사해 했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바울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직업을 가져야 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온 원래의 목적은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자라는 주된 목적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굴라와 브루스길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로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인사하노라 라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어쩌면 고린도 이곳에 처음으로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께로 화목시키는 복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선지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설명하며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세우시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바울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는 바울의 인사에서 그의 사역에 사랑스럽고 섬세한 개인적인 손길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브루스길라의 별명을 사용하는데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브루스길라를 브루스길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바울의 마음에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긴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동행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세우셔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용기를 주셨고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풍성히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교제하며 우정을 나누며 또한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친구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아는 친구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돕는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중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부요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역의 참 기쁨 중에 한 가지는 세계 각곳에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과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도시 전역에 완연한 부도덕과 함께 어둠과 죄, 타락과 이와 같은 것들과 대명하는 혹독한 시간을 맞이할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그의 복음의 사역을 도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공부의 저자이신 허버드 목사님인 부부는 아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고린도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 당시의 시장이었던 그 길을 내려가면서 하버드 목사님은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와 타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목사님 부부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 점포는 어떤 점포였을까 생각도 해보았다고 하십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는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십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이 먼저요 또한 헬라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분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교훈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회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과 변론만 한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구약 성경을 경청하기 위하여 모여온 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과도 또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무리들 속에서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부한 그대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타난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방법도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시에 있는 회당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은 천둥처럼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뜨리시는 조용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도시,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도시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돌아오면서 날이 갈수록 그 빛은 더욱더 환하게 밝아져 갔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신년 계획을 세우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도전하고 땀 흘려 노력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고 실패도 없으며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풀지 못할 문제는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풀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주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과자를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조각만 달라고 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은 아이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과자보다는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과자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하고 나눠줄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들이 약아서 한 입만 더 주면 더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네는 과자를 한 입에 무는 그 순간만큼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늘 자녀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가? 건강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가?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가? 라는 이러한 테스트에 여러분들은 잘 치르고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 이런 일에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전달될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해마다 ITL 카드를 배포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BBN 방송을 듣게 될 것인지, 또 BBN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BBN 방송에 ITL 카드를 배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란 죄 용서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막대기와 매끄러운 물맷돌 다섯 개를 준비해 나가 엄청난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맞서며 결국 그를 눕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골리앗.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탄을 위시해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곧 골리앗이며 이 골리앗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무서워하며 인생을 두려워하며 사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며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우물에 가서 물을 좀 떠오라 그랬습니다. 손자가 물을 뜨러 가서 우물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물을 뜨려고 하는데 그 우물 속으로부터 눈이 큰 눈동자 큰 두 개가 이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께 달려와서 할머니 제가 물을 뜨려고 하는데 우물 속에 눈이 큰 악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떠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 악어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거기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고 가서 물을 떠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악어도 너만큼이나 너를 보고 겁에 질려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년이 손자가 대답하기를 할머니 그 악어가 저만큼 겁에 질려 있다면 그 우물 물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때로는 제가 예화를 좀 어렵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 보세요. 그 악어가 저만큼이나 겁에 질려 있다면 그 우물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인생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나 자신 바라볼 때 두려워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자신감이 생기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같이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늘 우리가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녀야 될 매끈한 물맷돌 다섯 개 중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34, 35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수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해오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경험을 수례하고 있습니다. 아직 스무 살이 채 안 된 다윗, 얼마나 힘이 세면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이겼겠는가. 바울, 다윗은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등치도 좋았고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있었고 그는 갑옷을 입은 사람 장군이었고 하지만 갑옷 가운데 그는 겁쟁이로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신이 이미 사울을 떠났기에.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신의 도우심을 힘입어 한 소년의 입장에서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이기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다윗,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수례하며 간증하며 자기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시게 해주기를 사울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논리적인 귀결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사람 이리까 생각해 보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사람 정도는 마땅히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인 것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눕히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 건져내리라. 다윗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패턴을, 논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히 초자연적인 힘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며 사자, 곰과 싸워 이겼던 자기의 과거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되새기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정도야 문자 그대로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45도를 넘어가서 다윗이 자기의 전략을 발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다 뛰어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골리앗에게 있어서는 그 무기가 엄청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효과적인 무기였으나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재앙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로 삼고 있지만 내게 있는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는 자기의 전략을 드러내놓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46절 다윗의 싸우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칼과 창과 단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에게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너희를 이기리라. 명쾌하게 다윗은 선포하며 선언하며 자기의 전쟁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8절 이하에 다윗의 승리 및 그 결말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일어나 블레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블레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저자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음을 강조함으로 해서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칼로 이긴 전투가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머니 속에 늘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매끄러운 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돌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었으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은 혹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내가 놔둘 수 없으니 내가 나가 싸우겠노라.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매끄러운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 소리를 발해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다윗, 그 은혜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또 내 앞에 은혜를 주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자 곰과 싸우며 이길 때 내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일에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생각, 결국은 그로하여금 벌떡 일어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골리앗을 맞이하게 해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갈 수 있으며 강을 건널 수 있으며 골리앗을 눕힐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다음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정말 아름답게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사람의 손에서도 아마 블레사람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다시요, 여호와의 신이 이미 떠난 사울은 갑옷을 입고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우리 다윗은 갑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함께 사울과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울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므로 해서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오 떨고 있는 사울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나, 그러나 다윗은 그 다수와는 전혀 달리 20살도 안 된 17 정도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번듯하게 멋있게 나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자처했고 공포했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외쳤으며 결국은 홀로 나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쾌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I will remain confident. 나는 확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다윗의 이 경험을 이미 다 해봤습니다. 어둠에 빠져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우리는 했습니다. 나 자신과 주의 환경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죽음과 무기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경험을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러기에 죽음과 무기력에 우리가 혹시 또 빠져들어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해서 과거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호와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를 통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겨야만 됩니다. 아니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에 주님의 베풀어주신 과거의 그 은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께서 또 나를 블레셋 골리앗의 발톱에서 구원해 내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과연 오늘의 나의 현실인가 우리는 자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있으면 그분께로부터 부족함을 체험받아야죠. 공급받아야죠.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부족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 부족함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를 부름으로 다시 내게 목자가 되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그 가운데 필요한 지혜 주께서 채우실 것이며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약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영혼도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 부름으로 해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I will remain confident. 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으며 그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가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열심과 이 습관이 우리를 다윗으로 만들어 가 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있으며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늘 주머니에 갖고 다녀야 될 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입니다. 다윗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겠다고 그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 칼과 창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칼과 창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겠으나 그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골리앗 같은 난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군대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삶이죠. 38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코믹, 재밌는 그런 코믹 타치가 있습니다. 성경이 누가 재미없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 본문의 묘사를 본다면 아마 다윗의 등치가 그래도 꽤 큰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았다기보다는 문제는 익숙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이 얼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얘기하기를 익숙하지 않으므로 나는 군인으로 훈련받지 않았기에 나는 목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이기에 이 군복을 내가 입지 못하겠나이다. 갑옷을 입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그는 40절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 목자의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향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군인도 아니었고 감히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닌 것도 알았고 그냥 자기는 목동이었고 여호와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이었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입술에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져 있던 그러한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 그대로 그는 골리앗과 싸움을 싸운 거죠. 43절에 보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약간 열받은 것 같아 따집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답은 뭐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너를 개 정도로 보고 나가는 거야. 사자에게 곰 얘기했고 막대기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골리앗을 대결할 수 없고 그 특별한 무기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부르던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다곤 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이미 이 다곤이 소개됐고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 망신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놓는 곳곳마다 거기에 있던 다곤 신들이 다 꼬꾸라져서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손발이 끊어지는 그러한 낭패를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골리앗의 신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렇게 이미 패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다곤 신상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를 역시 기억했으며 그 다곤신을 이름을 부르는 골리앗이 또 곧 넘어질 소리를 다윗은 미리 들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절에 이같이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상이 중요하죠. 누구를 의지하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또 시편 20편 7절에 노래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칼과 창과 단창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물에 비춰진 자기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골리앗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골리앗에 의해 점령당해 생각과 행동이 이리저리 휘둘림당하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 또 골리앗을 우리가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을 눕힌 다윗의 용맹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 맞춤으로 생겨났습니다. 다윗은 간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사람의 발톱에서도 건져내리라.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등치만 커다란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거인 다윗, 골리앗에 비해 몸집은 작았으나 영적으로는 골리앗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거인의 모습으로 다윗은 여기 서 있으며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입증해 보여준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우리의 학력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내는 혹 작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윗과 같은 거인이 되어, 그래 작은 거인이 되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에 모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노래가 근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다윗으로, 그리고 그 노래가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을 멋있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러뜨리는 쾌거를 주님께 제물로 바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기저기 골리앗이 있었고 때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 마음 아프지만 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들 골리앗을 우리는 무찌로 싸워 이겨야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활용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작은 거인 다윗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얼마나 복된 입술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을 지닌 팔인가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혹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여호와의 능하신 오른팔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다짐하며 주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비록 우리가 세상 눈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 거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24시간 말씀과 찬양을 보내드리고 있는 저희 BBM 방송은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된 국제 방송입니다. 현재 한국어,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혹시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소개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신다면 BBM 방송을 통해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언어를 클릭하시면 8개 언어 방송에 대한 자세한 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N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BBN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BBN 방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로 도울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드리는 작정 헌금으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개인적으로 나눠주시는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한국어 방송의 링크나 배너를 올리는 일로도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부사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일. 참으로 파수꾼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배서서 5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부지하게 살아가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매 발걸음을 조심하며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서서 5장 15절에서 주의하여 행하라라고 한 말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삶의 여러 가지 가능한 위험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매 걸음을 옮기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BBN에서 전해드리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사가! 이사가!
1: 네, 아버지!
2: 늦게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은 무럭무럭 건강하고 탐스러운 소년으로 자라났어요.
3: 좀 마음대로 놀게 내버려 두시지. 아, 왜 그렇게 종일 찾으러 다니세요?
0: 아, 저 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식이 아니요. 잘 보살피도록 해야지.
2: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나깨나 이삭의 뒤를 따라다니다시피 합니다.
0: 애가 혼자 벌판에서 넘어질지도 모르고 또 이때에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소.
2: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한 자식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참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0: 밤이었는데 그날도 자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려고 꿇어 앉아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때였습니다.
1: 아브라함아.
2: 하나님.
0: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다시 들려온 것입니다.
2: 무슨 일이시온지요, 하나님?
1: 내 너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2: 예, 말씀해 주십시오.
1: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2: 물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 그럼 됐다. 너는 내일 이삭과 함께 산 위로 올라오너라.
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죽여 나에게 바쳐라.
2: 예, 아니 하나님,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1: 너의 아들 이삭이라고 했다. 명심하여라. 나는 그 아이를 제물로 받고 싶다.
2: 아니 하나님! 하나님!
0: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2: 하나님이시여, 어찌니 가혹한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0: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차츰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2: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비록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다.
0: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죠.
3: 아니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산에 간다. 자, 어서 새 옷을 입어라.
3: 이야, 재밌겠다.
0: 잘 모르는 아들은 좋아라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들의 몸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힌 뒤,
2: 자, 산길이 험하니 이 나귀에 오르거라.
0: 그는 나귀에 탄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2: 자, 내리거라.
0: 나귀도 올라갈 수 없는 험한 산중턱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리게 했습니다.
2: 자, 이 나무단을 짊어지거라.
3: 네.
0: 그 나무는 어린 이삭을 죽여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연기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3: 그게 뭐예요, 아버지? 칼 아니에요?
2: 그래, 그렇다. 자자, 가자.
0: 아들은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칼을 든 채 묵묵히 아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3: 아버지, 길이 험하니까 조심하세요.
2: 그래, 알았다.
0: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립니다.
2: 하나님이시여, 이러실 바에는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셨나이까? 왜 주셨나이까?
0: 이 산은 높이가 881m나 되는 지금의 모리아 산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3: 이야, 여기 제사를 모시는 제단이 있네요. 근사하다.
0: 산 꼭대기에 놓여있는 커다란 바위 제단. 제사를 모시기 위한 돌받침이 거기 놓여있었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을 쏘이면서 이삭은 산에 다 올라왔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2: 이삭아, 이리 오너라.
3: 예. 왜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2: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야.
0: 어린 이삭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물끄러미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3: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0: 아브라함은 어린 이삭의 손과 발을 꽁꽁 묶은 다음 차가운 돌 제단 위에 눕혀놨어요.
3: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파요.
2: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거라.
0: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가져온 칼을 꺼내 바위 위에 갈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한숨을 쉬며 그리고 흘러넘치는 눈물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아브라함. 이윽고 칼갈기가 끝이 났어요.
2: 하나님, 이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0: 하늘을 우러러 크게 외친 아브라함은 어린 아들의 가슴 위에 천천히 칼을 들어 올립니다.
3: 아버지! 아버지, 모르세요! 아버지!
2: 용서해다오, 이삭아.
0: 눈을 감아버린 채 그대로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 바로 그 순간,
1: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2: 하나님, 아니 그럼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된단 말씀이십니까?
1: 그렇다. 나는 너의 복종심을 시험해보려고 한 것이다. 이제 너의 그 지극한 정성을 분명히 알았은즉 그 대신 저기 보이는 저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라.
0: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자신이 선택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신 것이었어요.
4: 부르셨습니까, 어르신?
2: 야, 그래. 이삭은 어디에 있는가?
4: 아, 예. 양떼를 몰고 계십니다.
2: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4: 아, 예. 분부만 하십시오.
2: 이삭의 나이가 지금 서른이 아닌가?
4: 그렇죠. 장가 가실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2: 그래서 부탁인데, 그대가 이삭의 색식감을 하나 데려올 수 없겠는가?
4: 보통 색식감으로는 안 될 건데요.
2: 나도 그 생각이야.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내 고향에 좀 다녀와 주게.
0: 그 고향은 아주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 먼 이스라엘 땅까지 와 있는 것이죠.
2: 이곳은 시골이니 색식감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 내 고향에 가서 좋은 색식감을 하나만 구해오게. 내 처해가 장가를 가서 많은 자식을 거리는 것을 봐야 죽을 수 있겠네.
0: 아브라함은 이미 많이 늙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으로부터 어서 빨리 손자들을 보고 싶은 것이었죠.
4: 염려 마십시오. 꼭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브라함 집안의 집사는 다섯 마리의 낙타에 선물을 가득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떠납니다. 그 여행길은 거의 두 달이나 걸렸어요.

0: 아이고, 겨우 도착하였구나.
1: 해가 질 무렵 집사 일행은 간신히 한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2: 나으리, 여기까지 왔지만 어디 가서 색시를 구합니까요? 내 거리에서 북을 치며 소리 지를 일도 아니고요.
0: 글쎄 말이다.
1: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0: 그만, 저기 우물이 보이지?
2: 아, 예. 아무도 없는데요?
0: 아니야, 아니야. 곧 물을 기르러 여자들이 올 거 아닌가?
2: 예, 아가씨들이 오겠지요.
0: 그래. 어디,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아가씨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야.
1: 집사는 나무 뒤편에서 우물가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어 마을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2: 아유, 많이 나오는데요?
0: 그래, 잘 보고 있어. 저 중에서 틀림없이 우리 도련님 색시감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일세.
1: 아가씨들은 웃고 떠들면서 우물가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가씨가 문득 눈에 띄었어요.
0: 저기 저 아가씨를 좀 봐. 저기 아무 말도 않고 얌전히 물을 깃고만 있는 저 아가씨 말일세.
2: 아, 예. 얼굴도 아주 천사처럼 예쁜데요.
1: 사람은 한 번 보는 순간 뭔가 예감이 있기 마련이죠. 그 여러 명 되는 아가씨들 중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아가씨.
0: 맞았어. 바로 저 아가씨야. 우리는 저런 아가씨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1: 집사는 문득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 하나님, 저는 지금 저 아가씨에게 가서 물을 좀 먹을 수 없느냐고 묻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상냥하고 예절 바르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게 해준다면 저 아가씨를 우리 도련님의 색시감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 이윽고 집사는 우물가로 다가갔어요. 여인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데,
0: 아, 저 아가씨.
1: 집사는 고요히 서 있는 그 아가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0: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요.
3: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 아가씨는 공손하게 건네는 것이었어요.
0: 참 고맙습니다.
1: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아가씨는 다시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3: 저기 타고 오신 낙타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끌고 오시면 물웅덩이에 물을 부어드리겠습니다.
0: 오호, 어쩌면 이렇게도 내 짐작과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아가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아니, 아브라함이라고요?
0: 아십니까?
4: 아다마다요. 아이고, 그 아브라함 어르신의 아들이 벌써 장가갈 때가 됐단 말인가요? 이런 우연이 있나?
5: 아브라함 어르신의 아들이라면 우리 딸을 기꺼이 드리고 말고요. 정말 잘 됐네요.
1: 그날 밤 중매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이삭은 먼 땅에서 색시를 맞이하여 장가를 든 것입니다. 새색시가 먼 땅에서 이삭에게 시집을 왔어요.
4: 오느라고 고생을 했다. 너는 정말 너무 이쁘구나.
5: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는지 걱정이 됩니다.
1: 며느리를 봐서 행복했던 아브라함은?
4: 이삭아.
6: 예, 아버지.
4: 아무쪼록 너는 이 애비가 못다한 일을 다 해야 한다. 훌륭한 가정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참뜻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겁니다.
4: 그래, 이제 너희를 보니 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1: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보낸 후 나이 175세가 되어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비록 그는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낸 일은 별로 없지만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와서 부지런히 일하여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린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것이죠.
6: 아버지, 어머니가 잠드신 곳에 함께 묻어드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1: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지만 이삭은 아버지처럼 아직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3: 죄송해요, 여보.
6: 자식이 없는 것이 어디 당신의 잘못이오?
3: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봐요.
6: 그럽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실은 나도 하나님께서 주셨소.
3: 어머나, 그럼 더 잘 됐네요.
1: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6: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 가족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도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몸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 마침내 그 응답이 있었어요.
3: 여보, 아이가 생겼나 봐요.
6: 정말요?
1: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3: 여보, 암만 해도...
6: 왜 그래?
3: 쌍둥이인가 봐요. 안에서 서로 싸우는 느낌이 들어요.
6: 설마...
3: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1: 사실이었어요. 늦도록 자식이 없던 이삭은 한꺼번에 두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7: 아니, 이 애는 왜 이렇게 온몸이 붉지? 붉은 털로 덮여있네.
6: 그러면요, 이름을 애서라고 부르지요?
7: 그래요, 붉으스레하다는 뜻이니 그러면 좋겠네. 그런데 이 둘째 아이 좀 봐요. 제 형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네. 영리한 녀석 같으니.
6: 그러면 야곱이라고 해야겠군요.
7: 아유, 그것도 괜찮네요. 눈치가 빠르다라는 뜻이니까.
1: 이삭은 이제 에서와 야곱 두 아들과 함께 즐거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3: 작은 애는 얌전한데 큰 애는 좀 거칠어서 걱정이에요. 항상 나가서 싸움박질이나 하고요.
6: 남자는 그런 점도 있어야지. 상관 말아요.
1: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이제 파란 많은 미움과 사랑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가정에서 길러진 성격 탓이었어요. 가정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이 두 사람의 생애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후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 복음 전도자는 그에게 이런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로는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내 앞에 서 있던 차가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과 1분 전 제 차를 추월한 그 차를 보면서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라며 생각을 했는데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1분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의 무능력함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벤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도 또한 우리의 미래도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구와 우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저자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022년 7월 12일 과학자들은 새로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깊은 우주의 첫 번째 이미지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 첨단 망원경으로 인류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를 보고 더 멀리 우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망원경으로부터 갑자기 숨막힌 한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카리나라고 하는 성운의 우주 공간을 총천연색으로 보여줬대요. 이전에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미국 항공우주국의 한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이분은 유명한 무신론자고 이분은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이분의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분을 인용하면서 어디선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 말, 그 칼 세이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은 그분은 다윗이 분명하게 인식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깊은 우주의 이미지를 볼 때 우리는 그 발달한 망원경 기술보다도 하나님의 작품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일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세계는 기막힌 놀라운 세계죠. 무엇보다도 가장 숨막히는 이미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깊은 우주의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설교의 현실에 대해서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설교자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2주 전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겁니다. 바른 말씀의 해석으로 돌아가자. 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에서는 마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며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행위와 믿음을 함께 가져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확히 이게 오늘날 설교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을 이룬 자인 것처럼 인정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 용어 중에 칭의라고 있어요. 칭의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얘는 죄인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초에 십계명의 도리에 대해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거기서 그러한 점을 분명히 그의 서신인 요한일서에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음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이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원하십니까? 못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못 삽니다예요. 그러므로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나이다예요.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의인이라 칭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이룬 자인 것처럼 인정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모든 계명을 이룬 자로서 끊임없이 그 계명에 대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얻은 구원 안에서 사랑과 그 밖의 모든 계명에 대해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계명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훈련 사항이다. 구원은 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다만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이대로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 해드릴게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뭐냐?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예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계명에 대한 훈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로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이 계명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그게 중세 천주교 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에 대한 훈련은 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더욱 예수를 붙잡아라. 그것이 여러분 계명에 대한 훈련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해석을 잘 못하셔서 계속 어떠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구원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다가 계명이 나오면 아니네 계명이네 또 이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설교자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사실이죠. 절대로 못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한 훈련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그것을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더욱 예수를 붙잡는 것이 바로 계명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24시간 365일 단 한 시간도 중단 없이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총 8개 언어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말 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웹사이트에 다른 방송으로 들어가 보시고 그 방송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소개하고 알릴 때 필요한 도구로는 ITL 카드가 있는데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8개 언어 방송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0: 우리는 보통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저녁에 만나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 보호되어지고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 생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이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우리,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www.bbnchat.org로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요. www.bbnchat.org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경 선생님 또는 상담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www.bbnchat.org로 들어가셔서 한번 상담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BBN 챗으로 모십니다.

0: 우리가 볼때 성경에서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많이 보낸 인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늘 잊지 않고 멈추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다윗의 감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지금 시간 BBN 방송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나의 건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산 제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죽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어디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님에게 찢어진 종이를 하나 건네주었는데요. 그 종이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실은 미국 기독교 잡지책에서 찢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때에 이 종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행해진 설교가 미국에서 인쇄되었고 그중 일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찢어진 종이로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이 종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열매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하신 ITL 카드를 낙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 일은 없습니까? 혹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인데요. 이 성화는 쉽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신자들의 또 하나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말씀과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성화 생활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